이면정 고마워요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해봤습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 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코너 머니 복덕방으로 건너가 볼게요.

0: 흠집 줄게 새집다오 내 집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소식을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머니 복덕방. 자, 목요일에 만나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 팀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입니다.
0: 오늘은 어떤 부동산 뉴스 들고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이라면 다들 청약에 관한 뉴스에 귀를 쫑긋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서민들의 로또라고 불리는 청약에 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뉴스 먼저 들려주실까요?
1: 네. 국토교통부가 작년 7월 이후 분양된 전국의 주요 인기단지 43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만점 통장의 실거주 여부입니다. 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 7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부모님을 서류상으로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이 없었는지 집중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이 최근 3년간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소재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는 당첨자의 서울집인데 병원은 계속 지방에서 다녔다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첨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가점을 받은 편법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는 30세 이상 자녀와 1년만 같이 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계약금까지 몰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정말 엄중히 대응 맞네요. 당첨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몰수. 다들 좀 떨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청약 만점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수상한 만점이 정말 많았다고요?
1: 네. 최근에 방 두 개짜리 소형 평수 아파트에 성인 자녀와 노부모까지 포함해서 가족 7명이 함께 사는 걸로 해서 가점을 네. 만점으로 받거나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헤어지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위장이혼 이런 편법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네. 뭐 후덜덜 지금 뭐 긴장하고 있을만한데 뭐 미리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청약 통장 점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민현주택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최고점이 84점입니다. 이 점수를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하고 부양가족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길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0: 결국에는 가족관계랑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청약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대 구성과 거주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부정청약 점검 과정에서 각종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0: 어떤 자료들이 활용이 될까요?
1: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자료나 뭐 임대차 계약 자료, 각종 행정기록 등이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례마다 확인 방식은 좀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0: 네. 서울은 사실 뭐 인기 있는 지역들은 당첨만 돼도 시세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쵸. 로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청약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편법들을 또 막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부 인기단지에서는 당첨 이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이 단순한 주거수단을 넘어서 큰 자산 확보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한 관리도 더 엄격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0: 실제로 부정청약이 적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부정청약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 취소와 동시에 공급 제한, 주택 환수 같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처분은 위반 유형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청약 제도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는 청약을 넣기 위해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세대 구성, 부양가족 인정 여부라든지 이런 자금 계획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접근하면 부적격 판단을 나중에 받게 되거나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0: 네, 위장으로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진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주택 무주택 실수요자일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일수록 본인 상황에서 어떤 청약 전략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대 구성이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더듬지 않거든요. 이게 더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너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청약 본 적이 없고요. 이 만점이라는 점수 자체도 저는 참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점에. 네. 대부분 그러시죠?
1: 네,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의 머니 복덕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가봅니다.

0: 서울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정세현 팀장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병우 팀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여는 말에서 이제 고마움의 반대말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마움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배우자에게 언제 가장 고마움을 느끼시나요?
1: 밥을 잘 챙겨줬을 때.
0: 밥을 잘 챙겨줬을 때. 아, 진짜 밥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1: 네, 맞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네. 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챙겨줄 때 가장 고맙다고 느끼죠.
0: 표현도 많이 하시죠?
1: 아, 그럼요. 아, 잘 그렇죠. 먹었다고.
0: 아,
1: 최고라고.
0: 아, 최고라고. 아, 좋습니다. 최근 먹은 밥 중에 어떤 밥이 제일 맛있었나요?
1: 오늘 먹었던 미역국.
0: 오.
1: 오늘 둘째가 생일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끝났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아침도 이렇게 또 차려주시고 둘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차려준 건 아니고 제가 차려 먹었는데 이제 끓여놓은 거죠.
0: 아이, 또 뭘 굳이. 아, 둘째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어떨 때 가장 고마움을 느끼세요?
2: 저는 저희 남편이 육아를 도와줄 때, 육아를 함께 해줄 때,
0: 예.
2: 훨씬 저보다 아기를 잘 보고 있어서, 훨씬 육아의 효과가 더 남편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이게 뭔가 고마움을, 고마움을 빙자한?
1: 당연함.
0: 예, 뭐. 미래에 대한 협박?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죠. 어쨌든 두 분의 가정이 모두 행복한 것 같아. 저도 너무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모두 모두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다 보면 이 삶이 그토록도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에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오늘의 주제는 인생도 보험도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다시 도전하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보험도 잘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이 안 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적절한 보완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또 매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다짐하는 우리네 인생처럼 재무관리도 올바르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 숙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녀석이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로서 외면할 수가 없어서 몇 번 도와줬는데요. 이제는 저도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3: 아들, 왜 이리 늦었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4: 엄마, 미안해. 도박비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대출 알아봤는데 다 안 된대. 아,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내가 진짜 세상 될게.
3: 야, 네가 지난번에 날린 돈이 얼만데 또 그러니? 엄마도 이제 가게 관리비 내기도 빠듯해. 너 정말 자꾸 그럴 거니? 정말 더는 줄 돈 없어.
4: 엄마, 그래도 저번에 그 비상금 숨겨둔 거 있잖아. 그것만 조금만 좀 주면 안 될까?
3: 아, 정말 없어. 없다고. 정신 좀 차려, 아들.
0: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저는 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이혼 과정에서 예전에 드러났던 보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장 큰 걱정은 노후입니다. 장사를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아들에게 다 뺏길까 봐 숨기듯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또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계속 사고를 치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집 보험 점검이랑 제 노후 준비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50대 자영업자 청취자님의 정말 아, 이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너무 큰 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와 자녀 리스크 그리고 보험 점검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 사연자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 요즘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해보면 네. 가장 많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내 노후보다 자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다. 네, 부모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지만 네. 특히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단순 생활비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그 메워주기 시작하면 자녀의 문제는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사연자분도 노후 자금을 숨기듯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도 이게 진짜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아주 괴로움이 클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근데도 가장 중요한 건 노후 생활자금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회사원처럼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이 쌓여있는 경우도 많진 않고 장사가 어려워지는 순간 소득이 바로 단절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점검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 카페 매출이 월별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고정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이렇게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이 힘들어질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현금 흐름 확인하기. 두 번째도 있나요?
1: 네, 그 두 번째는 보험 점검입니다. 이혼 가정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자동이체가 끊겼다든가 실현된 보험이 의외로 많고요.
0: 네.
1: 특히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 중에 지금보다 보장 조건이 좋은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좀 정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세 번째는 노후자금 보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 돈을 꺼내 쓰다 보면은 네. 결국 본인 의료비, 노후에 이제 필요한 의료비라든가 생활자금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도 부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자식이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안 도와주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막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0: 어이구, 진짜. 네,
1: 부모 마음이 또 완전히 막 끊어내리기는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근데 기준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식비나 거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뭐 도박이나 빚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 비용을 계속 해결해 주면 부모님의 노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요.
0: 네.
1: 특히 50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미안해도 마지막의 방어선입니다. 그 돈까지 무너지면 결국 부모, 자녀 모두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요거 새겨두시면 좋겠네요. 노후 자금은 마지막 방어선이다.
1: 네.
0: 이것만 진짜 딱 가슴에 새기고 있어도 확실히 좀 제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의 그런 말들을. 내가 가진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게 또 자식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사연자님의 보험은 어땠습니까?
2: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또 꼼꼼하게 보험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보험을 그동안 성실하게 잘 납부하시면서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0: 네.
2: 실손보험부터 건강보험, 간병보험, 종신보험까지 전반적인 의료비 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0: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2: 네.
0: 그래서인가 봐요. 실손보험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네,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이었는데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었지만 어머니 말씀처럼 보험료가 아깝지 않다는 표현이 이해될 만큼 실제로 병원 치료 이력이 많으셨고요. 병역 내역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뭐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장기간 입원한 기록도 있었고 자궁 쪽에 양성 종양이 커지면서 자궁 수술도 받으신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0: 네.
2: 또 아드님 이혼 문제로 인해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겪으시다가 편마비 증상까지 겪으셨대요. 구아나사도 오고 그래서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통원 치료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을 견디면서 살아오셨는지가 그 질병력으로 느껴졌습니다.
0: 네.
2: 그래도 수술비 보장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치료비 부담이 없었고 실손보험에서도 상당 부분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50대 이후의 의료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0: 네. 많은 부모님들이 뭐 이 보험이 물론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피끼치기 싫어서 많이들 또 꼼꼼하게 대비를 해두시죠.
1: 네, 맞습니다. 병원비 준비가 안 돼서 결국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상황 뭐 생길 수 있잖아요.
0: 네.
1: 반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치료 방법도 더 적적으로 내가 뭐 어떤 병원이 어디가 더 좋다, 뭐 여기가 좋다라도 하면 골라서 좀 고가의 비용이지만 다 갈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치료도 미루지 않고 간병 부담도 이제 줄 수 있고. 실제로 그 사연자님은 자녀에게 간병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간병보험을 이제 준비해 뒀는데 그 보험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을 받으셨어요. 본인 사망 이후 혹시라도 자녀가 장례비 때문에 힘들까 봐 또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까지 꼼꼼히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0: 아유, 그랬는데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들의 보험을 보니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또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아드님의 네. 보험은 어땠나요?
2: 아드님 보험은 안타깝게도 이혼 시 아내분이 전부 해지를 해서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0: 오마이갓.
2: 네. 네. 계약자가 남편분이었던 계약도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되었는데 최고기간 내에 부활하지 않아서 지금은 부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보험이 없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0: 이제 또 제가 여기 이제 와서 네. 보험과 이혼이라는 단어를 같이 본 건 처음이거든요. 아, 이혼을 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다 해지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1: 계약자가 계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이혼한 아내분이라면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죠.
0: 아.
1: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 후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보험금을 타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수익자 지정이 이혼한 상대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처한 경우가 있죠. 만약 그 청취자님 중에 이혼한 경험이 있다면 혼인기간 중 유지되는 보험이 수익자가 현재 잘 정정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0: 아, 요거는
1: 수익자.
0: 네, 네 수익자. 확인을 네. 좀 다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 관련 있으신 분들은요. 자, 아드님 보험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사연자님 어떠셨나요? 놀라셨겠죠?
2: 네, 카페 운영하시는 어머님은 보험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가게에 보험 설계사분들도 많이 지인으로 오시다 보니까 여러 건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험의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일수록 보험에 관심도 많고 보험에 대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2: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0: 네.
2: 그런데 이혼하고 돌아온 아드님 보험이 현재 하나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조회해서 알려드리니까 너무 놀라고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빨리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2: 다만 내가 내줘야 되니까 너무 비싸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0: 그래서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또 설계를 해주셨을까요?
1: 네. 아드님의 경우 몇 년 전 사고로 인해서 단순 손가락 골절 수술과 입원 외에는 특별한 이제 질병 치료 이력이 없었고 현재 복용 중인 약도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당연히 건강한 상태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보험이 이제 없는 것도 이제 모르셨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혼은 이제 매일 또 술로 뭐 지새고 이래가지고 현재 건강 상태가 문제가 없어서 그래도 건강차 할인 상품으로 건강보험을 저렴하게 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손 의료 보장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고 2년간 손가락 부위에 부담보를 승인해서 건강체 할인까지 해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건강체 할인형으로 건강보장을 잘 저렴하게 설계를 해주셨네요. 어머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겠다 싶은데 이제 어머님의 노후 준비 필요하겠죠.
1: 네, 가장 중요하죠.
0: 네.
1: 어쨌든 뭐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0: 그렇죠.
1: 자녀가 뭐 요즘에는 내 미를 책임질 수도 없고
0: 없죠.
1: 저도 지금 막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0: 저도 이제
1: 연금이나 연금은 다 하고 있어요. 연금이나 연금은 다 하고
0: 그래요?
1: 있어요.
0: 그래요? 연금이 네. 제일 중요하군요.
1: 네. 예. 뭐 연금저축,
0: 네.
1: IRP,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뭐 개인연금
0: 네.
1: 돼가지고 국민연금 당연히 하고 있고요.
0: 예.
1: 연금이나 연금은 다 준비하고
0: 진짜
1: 있어요.
0: 진짜 다 하시. 네. 해야 되는군요. 네.
1: 좀 편하게. 편하게 좀 살고 싶어가지고.
0: 네, 좋습니다.
1: 네. 사연자님은 이제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확보된 상태인데 노랑우산공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0: 네.
1: 그런데 이제 비과세 개인연금과 세제 적격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이 없으신 상태에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증형 개인연금을 추천해드렸고 향후 10년 이상은 카페를 운영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10년나 상품으로 추천해드렸고요.
0: 네.
1: 50만 원씩 10년 정도 저축하면 보증형으로 만약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셨으면 평생연금은 매달 60만 원씩 나옵니다. 은퇴 후 30년간 받았을 때는 약 2억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어머님의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죠.
0: 그렇죠. 원래 확보되어 있던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여기에 60만 원을 보태 주셨으니까 이제 160만 원이 매달 나오게 되겠네요.
2: 네. 카페 운영을 안 하게 되었을 때는 임대를 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아.
2: 한 달에 월 1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160만 원 확보 플러스 이걸 카페를 안 하고 월세 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세액까지 260만 원의 월 생활비가 준비된 상황입니다.
0: 아, 카페 어머니 거였어요.
2: 네.
0: 아, 어머니 아주 진짜 알차게 준비를 잘 해두셨네요. 260만 원이면 진짜 괜찮은데 아드님의 저축도 알아볼까요?
1: 네. 아드님은 그 지난달부터 전기 설비 관련 유지보수 이제 수리를 하고 계셨는데, 이혼 이후에 이제 하지 않아서 어머님한테 목돈으로 이제 지원받은 돈만 해도 몇천만 원인데,
0: 예.
1: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갚기로 하셨다고 해요. 이제 정신 차린 거죠.
0: 오, 다행입니다. 네.
1: 아드님의 경우 그 향후 독립을 위해서 주택 마련 비용을 대비해서 5년 거치, 5년짜리 이제 장기 저축 상품을 가입하셨고, 5년 후에 는 133% 확정을 해주는 그 지급해주는 그 이자 높은 상품이 있어요.
0: 네.
1: 목돈 만들기 상품인데 이 상품을 추천해드렸고 매월 50만 원씩 5년 저축을 하면 납입 원금이 3천만 원이고 5년 후 비과세로 133% 확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래서 총 받는 돈이 3,990만 원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뭐 10만 원 부족한 뭐 부분을 4천만 원 맞춰주시면서 어쨌든 뭐 5년 납입하고 5년 후에는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돈을 이제 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 자금으로 초석을 만들 수 있게 좀 했습니다.
0: 해피엔딩입니다.
1: 아, 해피엔딩.
0: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전 네. 듣는 내내 그 아드님이 계속 그 우리 사연에서 만나본 상황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도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을 하셨고 매달 월급에서 저축도 하실 수 있게 됐고 또 일정 금액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기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겠다라는
1: 아,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가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편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좀 씁쓸하죠 오늘?
1: 아, 내용이 네. 좀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오늘 사연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노후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노후 자금, 의료비 준비 더 현실적으로 점검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에서 뵐 텐데요. 아, 또 눈물 나는 노래를 준비해 주셨네요. 싸이의 아버지.

0: 어려운 경제용어에서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이에요. 1973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 갱신하면서 권유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도 새로 가입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500만 원으로 너무 낮더라고요. 기존 보험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뉴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자기 부담금도 생겼다고 하던데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비교 사이트 상담 후 기존 보험을 해지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잘못 권유받아서 기존에 잘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고 네.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제대로 상담을 받고 개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은 최근 운전자 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예전 상품과 현재 상품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운전자 보험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고 이렇게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그 특히 지금 이 부분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근데 지금은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2: 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장을 확대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일부 상품은 변호사 선임비가 수천만 원 단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제 지급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중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이 증가했고 네. 스쿨존 사고 그리고 민식이법 이후에 변호사 선임 사례가 많아졌고 네. 그래 당연히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니 보험사 손해율이 안 좋아졌겠죠.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가 필요해졌고 최근 상품들은 보장을 축소하거나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이제 경쟁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예전 상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네요.
1: 네. 예전 상품과 요즘 상품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만 골라서 가지고 계시면 금상첨화로 가장 좋겠죠. 네. 특히 운전자 보험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예전 가입하신 상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장 한도의 축소, 두 번째는 자기부담금 도입입니다.
0: 맞아요. 아까 사연자분도 자기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2: 네. 쉽게 그 말하면 예전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보험사가 비교적 폭 넓게 보장을 해줬다면 최근에는 가입자도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구조가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해도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금, 실손처럼 본인 부담금이 생긴 거죠. 일부 사건은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무분별한 청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돈이 들어가면 청구를 덜 하던가 안 하던가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하겠죠.
0: 아, 이제 뭐 사고가 일어나면 변호사 이제 보험 그 약관에 있으니까 네네. 있으니까 해야지 이러고 그냥 무작정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내야 합니다 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새로 나온 상품일수록 무조건 보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 보험

0: 경험은 바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늘 문제 너무 쉽네요. 그쵸? X.
0: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새 상품이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 1월 이후에 바뀐 제도 때문에 여진 상품이 더 넓은 보장과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그냥 빨리 갈아타세요. 새로 나온 좋은 것들을 가입하세요. 뭐, 보험료 줄여드릴게요. 이런 말만 듣고 기존 계약을 바로 해지하셔서는 안 돼요. 네. 보험은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면 안 되고 어떤 보장을 보장받는지 장단점은 뭔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네, 1973번님처럼 전화로 막 설명 듣다 보면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후루루루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 특히 이제 그 전화로 이제 그 가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속도를 빠르게 상담을 얘기하다 보니까 핵심 차이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고 시 선지급 유무,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 네. 지급 조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이 되는지, 약속 기소 포함, 자기 부담금 유무 이런 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설명을 안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그 가끔 뭐 동의하셔야 돼요. 제가 전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실 수 있어요. 한 4분 걸립니다. 이러고 4분 내내 와다다다다다다 래퍼처럼 막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2: 네네.
1: 근데 저는 가끔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거기 이해가 안 되는데요.
0: 그렇죠.
1: 이해될 때까지 좀 여쭤보는.
2: 원래 그래야 되죠.
0: 그러셔야죠.
1: 근데 그 이제 전화 상담원 분은 피곤하시죠?
2: 아, 그렇죠.
1: 많이 피곤해 하세요.
0: 아니,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네. 또 천천히 읽어주니까 네. 스크립트를 천천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한다는 거죠.
2: 천천히 해도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0: 그렇죠.
2: 그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모르잖아요. 맞아요, 전문 용어가 맞아요. 막 끼기도 하고.
1: 글로 읽어도 힘든데
2: 그죠?
1: 들으면 좀 힘들긴 해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럴 경우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그 문제에서 그 이제 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은 원래 새로 나오는 것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또 이런 면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0: 네, 최근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특약이 출시되어 이슈입니다.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올해 2026년 1월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생겨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출동해서 경찰 조사 시부터 1심, 2심, 3심까지 모두 함께 해드리는 특약이 생겼어요. 교통사고 특화 전문 그 변호사가 직접 가니까 믿을 수 있고 추가 비용 발생도 없으니까 부담이 없고 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비용 걱정은 해결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가 가는 시스템이니까 네. 추후 보험금 청구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보험은 새 상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보장을 잃게 되는지 꼭 함께 따져봐야겠고요. 같은 운전자 보험이라도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보장 한도, 자기 부담금, 지급 조건까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점검 꼼꼼하게 해보고 싶다 생각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이에요. 2580번님, 저는 50대인데요. 작년에는 통풍으로, 올해는 대상포진으로 꽤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실손으로 병원비는 해결했는데 얼마 전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험 좋아하는 엄마 아빠, 통풍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비는 받았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딸이 진짜 있다고 꼭 알아보라는 거예요. 실손 말고도 이런 질환들을 진단비로 따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0: 네, 자녀보험을 납입해주는 부모님도 많으시지만 요즘 부모님 보험을 납입해주는 자녀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가족 사랑의 마음입니다. 청취자님 부부의 경우에는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으셔서 보험금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보험금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보험을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데 통풍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비는 사실 보험으로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해요.
2: 네, 우리나라 그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만성 질환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
1: 네,
2: 당뇨, 대상포진,
1: 네,
2: 통풍, 아, 요 다섯 가지죠.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가 현재 국내 1,200만 명이 넘었고.
1: 아이고.
2: 고지혈증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1: 예.
2: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이후에 급격히 발생되는데 국내 연간 발생 환자가 70만 명이 넘었고요.
1: 네.
2: 통풍도 40대에서 60대 남성분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질환은 암처럼은 무섭지 않지만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1: 네. 숫자로 보니까.
2: 그렇죠.
1: 네, 뭐 이제
2: 하나 걸로 하나.
1: 그렇죠. 전 네. 인구에서 성인 빼고 뭐 50대 하고 그러면은 진짜 내 주변에 있어야만 하는 수치인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중증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 보장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0: 네, 실손으로 병원비 청구는 하시지만 진단비로는 최근 몇 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면 뭐 암. 뇌혈관, 심혈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이른바 3대 질환 중심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의료 데이터가 쌓이고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혈압 진단금, 당뇨 진단금, 통풍, 대상포진처럼 일상에서 흔하게 생기는 질환들도 진단비로 정액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보험은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군요.
2: 맞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대상포진, 통풍. 이 다섯 가지 질환을 앞글자를 따서 고고당 대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 식당 이름 같네요.
2: 네. 그렇죠. 식당 이름 네. 같죠. 이 다섯 가지 질환의 진단비를 하나로 플랜을 묶어서 보장해 주는 상품이 최근에 보험사에서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고고당 대통 플랜으로 보험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줄여서 이렇게 또 상품명을 만들기도 하네요. 구체적으로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0: 네, 상품마다 특약 구성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고혈압, 당뇨, 통풍, 대상포진 각각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해요. 이거 권리적 있는 분들이 지금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치면 총 진단비가 최대 수백만 원에서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플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보험료는요? 아무래도 이런 보장이 많으면 비쌀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최근에 나온 상품의 기준을 보면 월 2만 원대에서 하는 플랜도 있고 물론 가입 연령이나 성별,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0세 남성 기준의 이제 고고당 대통 플랜을 적정 수준으로 설계했을 때는
1: 네.
2: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로 구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통풍이나 대상포진 기왕력 있으신 경우는요?
0: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왕력이 있다는 건 이미 그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이라는 뜻인데
1: 네.
0: 보험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가입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진단을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새로 진단비를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다른 질환 가입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통풍 기왕력이 있으셨더라도 고혈압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비는 새로 가입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은 유병자 전용 간편 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 만성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새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2: 가장 중요한 거. 그죠? 보험 점검을 일단 받으셔야죠.
1: 네.
2: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보험에 해당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 고고당 대통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따로 추려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이런 특약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거든요.
1: 네.
2: 뭐 고혈압 진단 특약, 뭐 대상포진 특약 뭐 이런 게 넣을 수 있어요.
1: 아.
2: 근데 그게 늘어지는 경우 있는데 네. 정작 내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그걸 놓치고 보험금 청구를 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네.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고고장 대통 뭐 네. 이런 뭐 통풍이나 대상풍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질병들 있잖아요.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순서가는 고고장 대통은 뒤에 있는 거죠. 이거 생활질환인 거고
1: 네.
2: 큰 질병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가족력에 대한 질병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1: 네.
2: 그런 거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일단은 암, 뇌, 심장, 그다음이 고고당 대통. 고고당 대통은 잊지도 않겠어요, 이거. 너무 좋다. 잘 줄였네요. 밖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 분은 근데 한 회사에 소속되어 계시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재무 설계사시고 전문적인 재무 설계를 하시려면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여러 회사 상품을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이런 새 상품 요즘 많이 나오나요?
0: 매주 신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예전보다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신상품이 출시되는 주기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들을 보면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걸리기 쉬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매주 나와요?
2: 힘들겠어요.
1: 근데 이제 힘드시겠다.
0: 정말 다양한
2: 새로운
0: 보험사들이
2: 새로운 질병 나올 때마다
0: 그렇죠. 아~
2: 정신과 질환도 옛날에 안 되는 정신과 질환 관련 보험도 나오고요.
1: 아~
2: 뭐 우울증 진단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1: 아~
2: 막 그렇습니다.
1: 이제 뭐 새로운 병 그리고 네. 새로운 치료법 네.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다 따로따로 나오는데 그럼 따로 이제 다른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신 거예요?
0: 전체 금융사 상품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재무상담 회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사 상품의 비교 설계가 가능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내 회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2: 네, 저희 회사는
1: 대한민국을
2: 네네, 보는 네네, 저희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 아, 대박.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2: 아유,
1: 대단하십니다.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상담하시다가 새 상품, 새로 나온 거를 이제 막 어제 나왔는데 따끈따끈하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경우도 생길까요?
2: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다 보면 나올 때마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지 이게 이 보험료를 내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입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을 들 필요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2: 나왔다고 해서 다 가입할 필요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보험을 또 해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 뭔가 줄여야 되는 거니까.
1: 근데 딱 맞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2: 그러면 이제 기존 보험 있는 거를 조정을 해서 그거를 가입을 하던가 네. 그렇게 하겠죠. 표정암이라든가 뭐 암 신약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1: 네.
2: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걸 조절해서 그걸 넣던가 아니면 네. 여유가 되시면 그런 걸 별도로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겠죠.
1: 오늘 근데 바깥에서 궁금한 게 엄청 많은가 봐요. 네. 계속 연속으로 이제 막 질문을 주는데 회사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은 새 상품을 권유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되니까 두 분은 상대적으로 없으시겠어요? 라고.
0: 아, 근데 보험이 새로 계속 출시되지만 그걸 다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 때문에 보험사가 빨리 판매 중지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해두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2: 그러니까 뭐 운전자 보험이 바뀐다, 개정이 된다.
0: 그런
2: 라든가.
0: 예를 하죠.
2: 근데 예전 거 있으니까 빨리 바꿔라.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보험료가 또 오르는 해가 있거든요. 네. 오른 해가 아니라 해 이제 보험료가 뭐 12월이나 3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1: 네.
2: 그때 이제 정말로 잘못된 거는 빨리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바꿀 때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보험 플랜을 이제 준비를 해드리죠.
0: 그리고 아까 그 아드님 가입하셨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133% 확정적으로 이자 지급을 해주는 저축 상품도 다음 주에 이제 판매 종료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미리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없어지기 전에 판매 종료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두 분이 아마 밖에서 원하는 답을 다 해주셨나 봐요.
2: 아, 네.
1: 왜냐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답변을 다 드렸고 이런 장점을 가진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만 꼭 집어주신다면요.
2: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보험 상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설계사분이라든가 주위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덜컥 가입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보험 상태라든가 내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 게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점검을 받고 나서 그때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내 보험을 미리 살펴라.
2: 네.
0: 예. 제가 2006년부터 보험 자격증을 따서 지금

0: 지금까지 20년 정도 됐잖아요.
1: 2006년이요.
0: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신상품 나올 때마다 다 가입하세요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품을 다새 상품 나올 때마다 가입을 하진 않거든요. 다만 내 건강 상태와 내 필요 보장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채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하는 설계사의 반복적인 권유로 내그 권리를 잃어버리시는 소비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두 분이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호 정세윤 팀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곡 경서의 시작 띄워드리고요.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이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산 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주변 통행량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방화대교 부근부터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 압구정 부근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숙제 행복해지세요. 제출기간 제한 없음. 너희들이 숙제를 낼 때쯤 아마 난 천국에 있겠지. 서둘러 가져오진 마.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언젠가 얼굴을 마주하고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돼. 기다릴게. 어느 담임 선생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 학생들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생애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든 굳건하게 꽃 피었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받은 마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불쑥 떠오르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인연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삼촌의 폭성 오늘 첫 곡, 이현석의 학창 시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타 정말 연주 끝내주게 하는 친구죠. 요즘 어떻게 지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교사다. 교사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이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스승의 날인 오늘 내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학생들에게 잘 나눠주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들으신 곡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BS 라디오 함께하는 폭송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나 그게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무료 있습니다. 무료 TBS 앱, 그리고요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길 통해서 또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찾거든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전 세계 33개국으로 수출하는 블랙박스 액티어 아이로드 블랙박스 ABC 모든

0: KBS 캠페인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내부 순환로 양방면 모두 돌발 상황 있습니다. 성수방면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사이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성산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 홍지문 터널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성산방면으로는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역시 1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뒤로 홍은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2, 3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양화대교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뒤로 한강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 부근 5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오산 부근 3km 구간 정체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기분 좋게 털어내고 주말의 설렘을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사운드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곡은 밴드 시카고의 목소리로도 익숙한 거장입니다. 빌 챔플린의 What Good Is Love라는 곡을 올려봅니다. 이 노래가 수록된 1981년의 앨범은 그야말로 사운드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80년대 초반 웨스트 코스트 AOR이라고 해요.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의 정수를 담고 있죠. 곡 전체를 지탱하는 펑키한 기타 커팅과 그 사이를 아주 세련되게 파고드는 일렉트릭 피아노의 조화. 특히 빌 챔플린의 특유의 그 허스키하면서도 힘있는 소울풀한 보컬은 금요일 오전의 공기를 아주 고급스럽게 바꿔줍니다. 가사를 보면 야 사랑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라고 묻죠. 이 곡을 가만히 보면 화려한 솔로보다는 이 곡이 가진 완벽한 그루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악기가 제자리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자기 소리를 내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이 음악처럼 우리의 삶도 조화로울 때 가장 빛난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80년대 팝 사운드가 들려주는 가장 정교하고 뜨거운 고백입니다. 빌 챔플린, What Good Is Love.

함천의 폭송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빌 챔플린의 What Good Is Love 함께했습니다. 와, 신나네요. 그렇죠? 금요일 오후 에너지 넘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TBS 선달, 아, 선곡이 달인이죠. 김현우 PD가 골라온 아주 스페셜한 노래들 계속 저희도 달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오늘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이제?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T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면으로 남동 부근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사이 5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방면으로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 2km 구간 정체고 서울 시내에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방면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성수대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또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이제는 성수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묻혀서는 안 될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 봉지욱의 봉인 해제를 시작합니다. 2022년 대선 결과를 뒤집은 일명 이재명 조폭 뇌물편지 사건에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억대 뇌물을 전달했다는 편지가 조작됐다고 판결했고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건을 감찰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터뷰,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재명의 1번 타자란 슬로건으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재명의 오랜 복심이 정치에 뛰어든 계기와 인천 계양을 선택한 이유, 두 번째 봉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봉지육의 봉인 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수많은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이걸 주장한 게 성남국제 마피아파 조폭 박철민 씨와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들이 내세운 근거 중에 하나가 박 씨가 동료 조폭에게서 받은 편지 두 통이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감정해서 조작 의견을 밝힌 문서 감정관의 변호인입니다. 최정규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TBS는 처음 나오시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이제 느닷없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1: 네,
0: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 한마디 받고 싶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했고 SBS도 이제 그 할 측도 이제 사과의 의사를 밝혔는데
1: 네네.
0: 그 이후에 이제 이 조폭 연루설이 계속 꺼지지 않는 게 당시에 이 2022년 3월 20대 대선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이 조폭 연루설 보도 때문에 승패가 좀 뒤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1: 네네네.
0: 근데 저도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뭐랄까요? 너무도 확실한 일종의 물증 같아서 이건 이제 편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을 되돌아보면 이제 2021년에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2021년 10월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 박철민 씨의 20억 상납 주장을 처음 하면서 이제 연루설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 근데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그때 그 조폭 돈다발 그 사진이 가짜였다, 네. 조작된 것이다 이게 밝혀졌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달인 2021년 11월에 장영하 변호사 당시에 이제 이분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뭐 별다른 근거

0: 가 없어서 그냥 언론에서도 크게 이제 뭐랄까요 약간 시큰둥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그 다음 달인 2021년 12월 1일에 이 박철민 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 뭐 은수미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 그리고 뭐 성남 국제 마피아파 자기의 동료 뭐 선배 이 조폭들 해가지고 총 11명이더라고요. 11명을 수원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그때 그 고발장을 제가 갖고 있는데 범죄단체 조직 뭐 혐의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고발장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폭 연루가 아니고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고문으로 적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 고발장을 내면서 이 박철민이 수원지검 그러니까 검찰에 편지 두 통을 제출한 거잖아요. 그 편지 두 통의 내용을 다 당연히 보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찌됐든 감찰 신고도 하고 또 공익 신고하면서 저도 그때 그 편지를 보게 됐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최 변호사님은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사건은 어찌됐든 고발 사건을 접수를 했으니까 그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인가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문서감정실에 이 편지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달라 의뢰를 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대검에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국과수라고 하는 그런 감정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검에도 과학수사부 산하에 여러 가지 문서 감정이나 CCTV 감정하는 곳이 있는데, 법과 분석과 밑에 문서 감정실이 있고, 거기에 근무했던 문서 감정관이 자기 사건으로 배당을 받아서 이 편지 두 개에 대한 그런 문서 감정을 하셨던 거죠.
0: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문서 감정을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감정하는
1: 지금
0: 시간이.
1: 대검 예규상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주인 감정관이 감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재를 올리면 다른 공동 감정관이나 결재가 나서 빨리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거. 그래서 20일 이내라고 하지만 아주 복잡한 거 아니면 한 열흘 안에도 바로 보내는 거. 그리고 늦으면 일선 검찰청에서 아, 좀 빨리 해달라. 우리 미제의 사건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게 이제 왜그 박철민의 편지 두 통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이게 그냥 박철민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 편지가 바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강력한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당시에 김진태 국회의장이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날짜가 보니까 2021년 12월 21일. 그러니까 박철민이 수원지검장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마치 사전에 짠 듯이 이후에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나서 편지의 내용 일부가 이제 이 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잖아요. 밝혀졌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이제 이 편지라는 게 박철민이 쓴게 아니고 박철민도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1: 네, 받은 편지인
0: 그렇죠.
1: 거죠.
0: 동료 자기의 이제 동료 조폭에게서 받은 편지 두 통이 있는데 요 내용 안에 어떤 뭐 이재명 관련 내용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1: 그 편지를 보시면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일상을 묻는 그런 어떤 지인들 간의 편지인데 갑자기 여기에 몇 가지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도피 도운 것은 확실해. 그러니까 약간 한두 줄 정도 이렇게 편지마다 이재명의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맥락상 맞지가 않아서 그냥 읽어봐도 왜이 얘기가 갑자기 들어갔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냥 원래 편지의 본문은 어머니는 잘 계시니 뭐 아버지도 잘 계시니 이렇게 안부를 묻다가 마지막에 이제 날짜 쓰고 이름 쓰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추가적으로 가필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약간 추신처럼 보면 여기 준석 형님하고는 어떻게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다음 서신의 내용을 이렇게 예고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은 이게 좀 설명하자면 긴데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폭 출신의 사업가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준석 이분하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아래 이제 방송 내용 중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폭이 박철민에게 그러니까 너 폭로하는 게 준석이 형님하고는 얘기가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리고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이재명 측에 준게 7차례 10억 정도다. 이렇게 한 두세 문장 정도
1: 네,
0: 써
1: 맞습니다.
0: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봐도요. 필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어쨌든 문서감정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네.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데 네. 이제 일단 가필이 됐는지 여부 네. 그리고 필적이 상이하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정을 네. 하는 데 있어서 가필 부분은 너무 확실하다고 네.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필 부분은 빨리 통보를 했고 네. 필적 상이 부분도 너무나 명백해서 뭐 필적 상이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서 네. 결재를 올렸으면 보통은 이제 결재대로 가야 되는데 네.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문서감정 실장이 네. 딴지를 걸었다고 네. 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근데 보통 이제 뭐 딴지를 걸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 예. 이상하다라고 하든지 뭐 어떤 부분을 더 살펴보자고 하든지 네. 해야 될 텐데 그냥 객관적 근거 없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이 끄니까 이분은 이 편지가 도대체 무슨 편지인지 사실 그 당시 때만 해도 네. 문서감정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0: 앞뒤 맥락을 모른 채 그냥 순수하게 네. 감정만 하신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20일 이내에 어쨌든 감정을 해야 되는데 네. 20일 지금 다가오는데 감정이 결제가 안 나니까 네. 그 당시 때 법과 분석 과장에게 네. 찾아가서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좀 담당관을 교체해달라. 예. 내가 주임 담당관인데 내 의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임 담당관을 교체해서 네. 다른 분들이 감정해서 내보내면 될 거 네. 아니냐라는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저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시간은 가고 시간은 네.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타협안을 문서감정 실장이 네. 제안을 했고 이분도 이제 너무 지치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 당시 때
0: 타협안이 뭐였나?
1: 타협안이 예. 이렇게 감정안이 있으면 지금 본인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 결과가 그냥 딱 결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분석한 내용이 뒤에 그렇죠. 다 첨부돼 있습니다.
0: 뭐 자음 모음 뭐 획
1: 네 맞습니다. 것까지. 그 첨부된 네. 내용은 그대로 두대 그 딱 네. 마지막 그 결론만 네. 그 감정관들이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그걸 기재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0: 근데 뭐 판단 불명 이렇게.
1: 네네네 판단 불명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다수결도 아니고 사실 네. 과학적인 근건데 이게 세 명이 뭐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양심으로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갈 거면 나를 네. 주임 감정관에서 배제해 달라라고 네. 했는데
0: 또 이분이 하지도 않고.
1: 네 이분이 네. 이제 사실 이게 갑자기 이 업무가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 팀이랑 네. 같이 했는데. 네. 여태까지 그런 사건이 거의 없었고
0: 처음 있는 일이
1: 예, 처음 있는 일이어서 네. 이분이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유독 이 사건이 왜 결과가 안 나가야 되지? 네.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고 이거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감정들도 네. 다 나갔는데 왜 이 감정이 계속 지연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이분이 그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0: 그게 예. 이제 그 언론사의 기사가 뉴스타파의 보도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0: 뉴스타파의 보도, 그러니까 2021년 12월 27일. 근데 박철민이 검찰에 이재명 등을 고발하고 나서 한 26일 있다가 뉴스타파에서 그 박철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그 종료 조폭 장 씨랑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했더니 이 장 씨도 아까 그 국회 기자회견을 본 거예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쓴 편지에 자기가 쓰지 않은 내용이 있으니까 뉴스타파에 그건 내가 쓴 게 아닙니다라고 나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쓴 게 아닙니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내보냈죠. 내보내니까 제가 보니까 내보내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수원지검이 대검찰청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1: 네네.
0: 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 장 씨는, 나중에 그 박철민 그 재판에 나와서도 나는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고 박철민의 모든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했는데, 장 씨가 본인의 필적을 다 봤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쓴 적이 없고 내 필체도 아니라고 하고 대검의 문서 감정관이 봐도 아니라고 하고, 가짜라고 하고, 그러면 아니라고 빨리 결론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당시 결론을 안 냈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어찌됐던 수원지검에서 감정 네. 그 의뢰가 왔고, 빨리 회신이 됐으면, 네. 대선 전에도, 검찰에서 분명히 네.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 처분을 대선 전까지 내리지 않으려고 네. 이 대검의 감정 기능을 사실상 네. 마비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공익신고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오늘 이 아이템을 다루는 이유는 이 조폭 연루설이 단순하게 조폭 한 명이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범죄로 지금 끝날 게 아니고 보니까 제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 박철민의 배후에 일단 아버지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을 세 번 한 분입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까지 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박철민의 양어머니도 공천을 받아요. 이 사건 이후에 공천을 받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몸통과 배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편지 사건은 검찰에서 그렇죠. 검찰에서 편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이제 이 편지를 보냈다는 장 씨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1: 네네.
0: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도요. 느낌표 모양부터 다릅니다. 예, 이 장 씨는 느낌표로 이렇게 된 게 말풍선처럼 뚱뚱하게 쓰는데 추가로 가필된 이재명 관련 내용은 느낌표 모양 자체도 달라요. 다르고 이런 것들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원래는 그러면 만약에 수원지검에서 대검에 문서 감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처리 기한이 20일이라면 네네. 아무리 늦어도 이게 1월 안에는 네, 맞습니다. 갔어야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은 이제 일상검찰청에서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와서 네. 빨리 보내달라, 빨리 네.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때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왜 검찰에서 연락이 없지? 우린 지금 여기서 빨리 나가게끔 본인만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네. 과장도 느긋하고 네. 실장도 느긋하고 일선검찰, 수원지검도 느긋하니까 네. 이거 뭐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던 거죠.
0: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서감정실이 과학수사부
1: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예, 예. 조직인가봐요.
1: 예, 과학수사부 예. 그리고 예. 이제 법과 분석과 네. 그 다음에 문서감정실입니다. 예.
0: 그러니까 법과 분석과장이겠네요. 그분이
1: 네, 맞습니다.
0: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네. 때 박영수 특검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더라고요. 박모 네네. 검사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사단의 상당 분들이 그 특검에 같이 일했던 분들입니다.
1: 네네.
0: 예,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뭐 주진우나 뭐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박 검사도 당시 박 과장이죠.
1: 그러니까
0: 이 과장도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는 검사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거 혹시 윤석열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이게 만약에 편지가 조작됐다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불리하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유리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를 예를 들면 감정 자체를 굉장히 늦췄다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이거를 그 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까?
1: 그러니까 대선 네. 직전에 이제 그제서야 네. 결재가 나서 사실상 대선 전날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전날에.
1: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0: 언론 보도가 나올 틈도 없고.
1: 네, 그래서 그게 네. 너무 공교로운 상황이라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 감정이라든지 네. 법과 분석이라는 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수사를 은폐하고. 어찌됐던 조작하는 예. 어떤 거에 예. 지금 사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 공익신고자는 지금 뭐 검찰이 보안수사권 네. 뭐 얘기하고 예. 뭐 남겨놓냐. 그러려면 사실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네. 확실히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1: 그래서 처벌될 사람들 그리고 감찰에서 징계받을 사람들은 다 징계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거죠.
0: 그렇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공익신고자 이분도 제보자 이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렇게 공식으로
1: 네,
0: 하신 거죠.
1: 공식으로 했습니다.
0: 공식으로 예, 하신 예. 건데 문제는 대선 전날에 보내면서 이게 편지가 조작됐다는 의견을 만약에 대선 전날에 보냈으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판단할 수 없음.
1: 네네. 예,
0: 판단할 수 없음. 대검 그때 감정서를 보면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의견 도출 실패. 합의된 의견이 도출 실패였는데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1: 처음입니다. 유일하고 이거는 예. 그 문서감정 실장도 예. 국감 때 나와서 증언을 예. 했습니다. 이런 예. 결정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거와 예. 또 한 건 딱 두 건에 대해서만 있었다.
0: 네.
1: 그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드리기가 힘든데 두 번째 네. 이야기도 사실상 윤석열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 사건. 네. 그 사건에서만 이런 애매한 규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더 저희가 좀 걱정되는 건 그 네. 이후에는 아예 대검 예규를 바꿔서 세 예. 명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의견이 나가지 못하도록 네. 아예 막았습니다. 이 만장일치제라고
0: 그
1: 안 그러다가
0: 지금 이 사건 이재명 조폭 편지 맞습니다. 이 사건부터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세 명이 합의해야 네네 뭐 가짜다 조작이다 이게
1: 할 수 되게 위험한
0: 거잖아요.
1: 게 만장일치제가 네. 되게 그럴싸하게 네. 생각이 되지만 사실 한 명만 뭔가 이상하게 외압이 들어가면
0: 외압 받거나
1: 결과가 나갈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하지만 또 이 예규 바꾸는 과정에서 네. 사실상 감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과학수사 부장이 아예 예규를 그냥 전결로 네. 처리를 해버립니다.
0: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그렇게 대검에 포진해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범죄를 아예 합리화하게 규정을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공익신고자는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 사람, 이 공익신고자 이분 가만뒀을까 싶은데요.
1: 네, 너무 네, 그러니까,
0: 검찰에서 이분 가만뒀어요.
1: 그해 이후에 네.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했고
0: 아 내부에서
1: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익신고를 또 했습니다. 네. 내부에서 공익신고를 했는데 네. 그러면 가해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가해자가 문서감정실장이었고 네. 이분은 피해자였는데 그러면 감정실장을 다른 데로 보내거나
0: 대부분
1: 아니면
0: 이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를
1: 네 하니까. 가해자 네. 피해자 분리면 피해자는 여기 피해자가 그렇죠. 원하는 네. 곳에 있고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부처로 근무지원 명령이라고 하는 네. 애매하고 교묘하게 다른 부처로 옮겨서
0: 그렇죠.
1: 다른 그 법과 분석과 이외의 다른 과로 사실상 약간 근무 지원 명령이라고 지원 하는 명령. 사실상 이게 법의 근거도 없고 예규의 근거도 없는 애매하게 타 부처로 옮기게끔 만듭니다.
0: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가해자는 그대로 놔두고
1: 네네.
0: 지금 이 조작 의견을 밝혔던 이 감정관은 사실상 좌천이네요. 본인이 원하지 않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2년 만에 네. 다시 이제 돌아오긴 하셨지만 네. 그 2년 동안은 사실상 그 문서 감정에서 배제된 그런 상황이
0: 돌아와서 근무 돌아왔는데 그 문서 감정 실장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1: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0: 그러면
1: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2년 만에 다시
1: 네, 맞습니다.
0: 거예요.
1: 예.
0: 이게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저도 네. 처음에 저희가 접근했던 네. 건 사실 이런 뭐 문서 조작이 아니라 네. 아니 왜 도대체 가해자인 문서 감정 실장을 이렇게 비호하고 네. 보호하고 있나 대검에서 네. 네.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됐던 의문이고 그랬더니 아 이런 어떤 감정에서도 네. 왜 그 유독 두 사건에서만 이렇게 문서감정 실장이 이례적인 이런 결론을 네. 도출했을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했는데 그 신고를 한 시점은 언제예요?
1: 신고를 한 시점이 네. 작년에 가을에 국감 직전에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0: 그렇다면 예,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돼서
1: 네, 맞습니다.
0: 정권이
1: 이재명 정부
0: 바뀌고
1: 들어서.
0: 나서
1: 예, 예, 예.
0: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1: 네,
0: 이걸 한번 좀 들여받아달라고 공익신고를 했고 공익신고 제보자로 지정이 된 거죠.
1: 네, 당연히죠. 네,
0: 지정이 예. 됐고 그 대리를 하고 계신 거고.
1: 네, 제가 비실명 대리 신고라서 예. 사실 본인이 나오기가 힘들어서 제가 대신 나온 거죠. 예.
0: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네. 이 사건 관련된 자들에 대한 네.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법무부에 이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수사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네. 이 자료들을 송부한 네.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런데 그전에 네. 저희가 별도로 법무부에다가도 민원을 냈습니다. 네. 감찰을 해달라.
0: 아,
1: 왜냐하면, 예, 예, 왜냐하면 네. 권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네. 법무부에도 네. 했죠. 근데 법무부가 그 감찰을 요청하는 내용을 법무부가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도 네. 이걸 본인들이 감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검찰로 내려보냈습니다.
0: 아니 검찰 그럼 스스로 셀프 감찰하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0: 대검에서 감찰하라고요.
1: 저희가 의심했던 게 네. 아니 대검이 지금 네. 잘못했고 대검 과학수사 부장도 네. 관여됐던 사안인데 이거를 네. 대검이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저희가 반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던 차에 네. 권익위도 네. 이거 법무부에서 하라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내려지니까 네. 법무부가 다시 대검에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양새가 빠진 그런 상황.
0: 저는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당시에 이 조작 검찰이 사실상 그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사건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그걸 대검에 내려보냈다가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됐고 근데 제가 또 좀 취재를 해봤어요.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에게. 이 사건 왜 감찰 안 하냐고 했더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다 이제 걸려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1: 네네네. 네.
0: 지금 제 근무를 하고 있던데 이 사건이 2022년 1월에 있던 사건이고 검사에 대한 징계 소멸시효 시효가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시효는 2025년 1월에 끝났다. 지금 조사해봐야 징계 못한다는 건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1: 그러니까 뭐 해당 어떤 예.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예. 중요하지만 왜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감찰을 통해서 이걸 복원하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0: 감찰이라는 게 꼭 징계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진상 규명을 해야 말씀대로 그 시스템에 어떤 네, 문제가 있는지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뭐 그 예규 전원 합의를 해야지만 뭐 의견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예규도 다시 예. 고치고 예. 뭔가 그 붕괴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감찰 요구지 저희가 뭐 어떤 특정인을 막 꼭 무슨 징계를 네. 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닌데 예. 뭐 지금 법무부가 어찌됐든 감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0: 저는 마땅히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뭐 여러 논의에 있는 어떤 보안수사권. 사실 이게 결국에는 보안수사와도 맞물려서 보안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검의 감정기능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검사가 하느냐에 따라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고자는 너무나 답답한데 지금 뭔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인 거죠.
1: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도 나가서
0: 네, 맞습니다.
1: 가림막 뒤에서 증언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못 들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시 국정조사에서 이제 이 공신고자 제보자는 오전에만 지금 증언을 하고
0: 네, 맞습니다.
1: 오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윗분들 상급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위증 논란이 좀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죠? 어떤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0: 뭐
1: 되나요,
0: 이제
1: 지금?
0: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기준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되게 교묘하게 이제 뭐그 감정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감정을 지연시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통계자료 같은 걸뭐 내밀면서 마치 이제 그 감정관이 좀 내부적인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고 그래서 또 저희가 당연히 재감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감정관 교체를 강하게 요청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마치 이제 공익신고자의 어떤 진정성을 막 훼손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1: 아니,
0: 때문에.
1: 지금은 괴롭힘 없어요, 내부에서?
0: 아, 뭐.
1: 자기 본인들 공인신고한 사람이 이제 부하로 있는데,
0: 약간 이제 좀
1: 좋게 대우해주고 이럴 것 같지
0: 너무
1: 않나요?
0: 내부적으로 힘드신 상황이고요. 일단 근무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조직 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뭐 또 딱 대놓고 어떤 괴롭힘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잘 버티고 계십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제보하면요. 거의 인생이 파탄 나더라고요. 그 공익제보자 신분이 막 드러나고,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박철민의 이제 그런 허위 폭로는 폭로인 것이고, 그게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했는지, 분명히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법무부가 뭐, 징계시효가 지나서 뭐, 감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0: 네, 그리고 뭐 감찰뿐만이 아니라 수사는 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어찌됐든 권익위에서 경찰이 수사하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수사를 한다면 저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뭔가 진술을 들어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는 두 차례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뭐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연락 온건 없었습니다.
1: 경찰 관계자분 들으셨죠? 경찰은 빨리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최정규 감사합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금요일 낮 12시 TBS를 두드려라. 봉지욱의 봉인 해제.

0: 네, 두 번째 봉터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만나봅니다. 지금은 김남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준입니다.
0: 네. 예. 뭐 어떠세요, 요새?
1: 뭐 열심히 네. 다니고 있죠.
0: 열심히. 송영길 후보랑은 좀 푸셨나요?
1: 아, 뭐 풀고 안 풀고의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송 대표님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어디 현장을 간다거나 예. 누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그럴 때마다 송 대표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예. 김남준 후보 많이 지원해 달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네. 정말 많이 하세요. 곳곳에서.
0: 아무래도 뭐 인천시장도 하셨고 거기서 의원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 인맥이 꽤 많긴 많을 거예요.
1: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으시죠.
0: 일단 보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여사님하고 그 인천 계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1: 그렇습니다. 해인교회라고 네. 예, 민중교회, 아, 민중사목을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0: 거기 원래 대통령이 좀 다니시던 데인가요? 아니면 가끔 가시던 데인가요?
1: 일정 있을 때 가서 방문도 하셨었고요. 네.
0: 근데 그때 사진 보면은 나란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네. 기도를 하는데

0: 요 사진만 봐서는 대통령이랑 좀 인상이 비슷한 게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1: 가끔 가다 듣기는 네. 하는 것 같습니다.
0: 요 사진 봐서는 거의 이게 뭐 친인척 관계 같이 닮아 있거든요.
1: 오래 같이 네. 하다 보니까 인상이 네. 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0: 그래서 그런지 이날 이 사진 나오면서, 김남준 저 대변인 출마한다, 개항을 해. 네. 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저 출마해야겠습니다 얘기는 언제쯤 했어요?
1: 아,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 네. 측면들이 네.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네. 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내란이 없었으면 국회의원직 계속 하면서 네. 자기가 공약했었던 것들 다 지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바로 대통령으로 오면서 국회의원 네. 임기가 중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때 했었던 그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다 못 이루고 온 그렇죠. 것에 대한 네.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네. 저도 옆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과연 누가 챙기는 게 바람직할까? 네.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네. 될 테고 국정 기조도 잘 이해하는 한편 또 개항에서 왜 이런 공약들을 하게 됐고 네. 개항의 사정은 어떻고 이런 네. 것도 잘 아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처음에 언제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1: 그것도 얘기를 본격적으로 딱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아마 작년 여름 무렵, 늦여름 무렵에는 제가 결심이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이 그 시점 같고요.
0: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때
1: 네네.
0: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많은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네. 전하는 과정에서 또 해석 달라지고 또 왜곡도 생기고 아니, 이런 부분들이
0: 다른
1: 있어서
0: 다른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돈이 막이다. 돈 조심해라 정치하면서 그 말씀하셨다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오늘 왔습니다.
1: 그래서 뭐 좀 네. 전언을 해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 개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가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에 그렇죠. 자기를 품어줬었던 네. 곳이 개항이고 네. 개항에 있는 주민들이 맞아요. 정말 환대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봄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에 대한 그런 애정들, 뭐 관심들, 네. 그다음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은 뭐 평소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0: 이번에 그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했잖아요.
1: 네네.
0: 그거 보셨나요?
1: 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볼 뭐 수는
0: 선거운동 때문에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1: 없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0: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작 불법 강압 정황, 증거, 증언 엄청 나왔거든요.
1: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수년 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이건 이렇습니다를 그렇게 목 놓아서 막 주장을 했을 때는 사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만 하더라도 아 이제 뭐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구나. 아무리 포연이 자욱하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결국 규명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0: 근데 문제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조명이 또 안 되고 있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바로 그걸 직감했을 텐데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1: 네, 많지 않았어요. 네.
0: 이거 되게 좀 저는 이게 왜 이런 거야라고 이거는 한번 언론 학자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네. 현업에 있는 뭐 그래도 데스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명확한 답이 없거든요.
1: 결국은 뭐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네.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이제 제가 방송하고 이러면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언론과 검찰이 공범이라서 그래. 시민들은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니다. 근데 정말로 왜냐면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진술을 바꿔서 원점으로 왔습니다만
1: 네.
0: 남욱 변호사랄지 뭐 이강길 씨, 뭐 대장동 사건 씨, 뭐 시행업자랄지 많은 분들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대해서 그 폭로를 그럼 좀 검증을 해보자든지 그게 네. 아니고 그냥 아예 안 써버리니까 국정조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걸 했었어?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렇다 보니까 특검을 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인식을 줄 것 같아요.
1: 네네.
0: 물론 이제 특검에 대한 지금 찬성 여론은 70%는 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어찌됐든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어땠습니까, 그때?
1: 아,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겪어온 게 그 이전부터 늘 그래왔었습니다. 사실은 뭐 성남시장 시절에도 계속 그랬었죠. 그때도 뭐 그 종북몰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온갖 몰이란 몰이는 다 당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에는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서 그 업무 중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갖고 그 재판을 제가 다 들어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연속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네. 새로울 거는 없었다. 늘 그래왔으니까.
0: 근데 좀 심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혐의만 해도 12개가
1: 물론이죠. 물론이죠.
0: 재판이 5개였는데.
1: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네. 뭐라

0: 그때 기각될 거라고 보셨어요?
1: 아, 기각 되기만을 바랬었던 네, 되기만. 거죠. 예. 진짜로 그리고 이게 그때, 정상적이라면 예. 기각될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이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많은 고비들을 넘어서 이제 결국에 대통령이 됐고 우리 김남준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이제 정치에 도전하시는데 두 분, 그러니까 대통령과 처음 만난 게 원래 기자셨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대 취재원으로 만났었죠.
0: 언제쯤 만났습니까?
1: 그게 2005년 무렵이었어요.
0: 2005년이요? 네. 그러면 뭐 인권변호사하고 그랬어요?
1: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네. 시민사회 운동하고 인권변호사를 하던 이재명 변호사를 기자대 취재원으로 만났었죠.
0: 아, 그래요? 뭐 관련해서 만나서 뭐 기사 쓴 것도 있고 그럴까요?
1: 그렇죠. 제가 네. 2010년도에 처음 이제 당선이 돼요. 네. 성남시장으로. 네. 그때 제가 마크맨이었습니다.
0: 아, 그랬어요? 아니, 기자를 그만두고 같이, 좀 뭐랄까 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1: 제가 이제 네. 지역에서 방송 그러니까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네. 하다 보니까 감시자로서 지역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고 네. 지역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람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네.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바꿔 나가는 것도 유의미한데 직접 그 안에 참여를 해서 지역을 네. 바꿔 나가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남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0: 처음에 성남시장 됐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1: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0: 네, 집을 못한다. 집을 유예선언까지 했는데 네. 그게 다 극복이 된 거죠. 두 번.
1: 그렇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대변인 성남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보람있던 정책으로 계곡 정비 생중계 이게 뭡니까? 계곡 정비
1: 그게 이제 생중계. 경기도지사 때의 일인데 네. 보통 보면 이제 계곡에 뭐 불법 음식점들을 네. 이제 세우면서 불법 시설들을 네. 설치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계곡을 찾은 네. 분들에게 이제 피해를 또 입히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고 네. 해서 그 상인분들과 예. 아주 치열한 토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은 기존의 자신들이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기도 하면서 또 권력화가 되어 있는 예.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항이 심했다는 예. 거죠. 그 권력을 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서 토론도 하면서 진척이 있었는데 도지사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예. 그 집행의 의지를 좀 밝히고 토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 그걸 생중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공무원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0: 생중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유튜브에서 뭐 했나요?
1: 유튜브 생중계를, 했었던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반대를 예. 했었던 이유는 워낙 상인들의 저항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0: 저항도 크고 막 현장에서 뭐 폭력도 뭐
1: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예. 실제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저렇게 하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도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네.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나는 도지사가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네.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에서 일을 하면서 봤는데 갈등 조정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도지사가 실수를 할 거는 없다. 다만 폭력 사태 우려가 있다고 하니 그 패널 중에 한 명을 경찰 서장으로 넣었어요.
0: 그거 예, 탁월한 한 수네요.
1: 그래서 네.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상황에서 다 라이브로 보여주자.
0: 아, 그 탁월한 한수네. 경찰서장을 현장에 딱 배석을 해가지고.
1: 예, 예, 지역에 네. 이제 관련된 사람들.
0: 하긴 뭐 경찰의 일이기도 하죠. 현장에.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책을 내셨어요. 쉬운 네. 정치 김남준. 예. 대통령한테 배운 정치는 결코 쉽지 않고 사실은, 난관. 험난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게 쉬운 정치 김남준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1: 이게 관점의 차이인 네. 건데 정치인에게는 당연히 어렵죠. 훨씬 더 어려운 거지만 주어가 국민, 네. 주권자가 됐을 때는 그들 입장에서는 쉬운 정치이다.
0: 국민의 입장에서.
1: 국민의 네. 입장에서는
0: 국민의 입장에서 쉬운 맞습니다. 정치. 하는 사람이 아니고.
1: 그렇죠. 네. 네.
0: 아, 그런 뜻이구나.
1: 그래서 네. 그 지금 보통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제 대리인인 정치인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게 어느 단계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고.
0: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랄지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 거 다 공개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봅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 드라마보다 재밌다고 네.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그 박은정 의원은 네. 그 관저에 뭐 식사하러 갔을 때 네. 법무부 그 회의 네. 생중계 유튜브가 동접자가 났다고 그 대통령이랑 국무회의랑 겹치면 뭐 그런 얘기까지 네. 했던데 네.

0: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정치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주권자가 예.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예. 그런 의미에서 책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0: 원래 그렇다면 주로 분당 성남시 쪽에서 계속 정치 행보를 같이 했으니까 성남시 주로 살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양으로 이사를 한 거죠.
1: 네. 이사를 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계양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잖아요.
1: 네.
0: 뭐 이제 당선이 되고 하면.
1: 네.
0: 아 떨어지면 계양 떠납니까?
1: 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짐을 했었고 네. 주변에도 이야기를 네. 했었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뭐 계양에 연고가 없다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릴 때는 대통령님과 같이 와서 그동안 계양에서 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읊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것들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계양에서 네. 시작을 하고 네. 끝까지 간다.
1: 그럼요. 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네. 하나는 실적과 성과로 아, 이 사람이 계양에 왔더니 네. 참 쓸모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게 하나가 네. 있을 거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를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계양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네. 끝날 때까지 제가 계양에 뼈를 묻고 정치를 네. 하지 않으면 네. 이곳에 연고가 없다라는 비판을 온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네. 실적과 성과를 내면서 이곳에서 정치의 처음과 끝을 해야만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각오를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그러면 2010년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약 16년간
1: 네.
0: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를 하고 16년간 거의 그렇다면 옆에서 과외를 받은 것 같은 거 아닌가요?
1: 저로서는 네. 굉장히 큰 행운이었죠.
0: 그러니까요. 네. 그 모든 현장과 일에 다 알고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1: 다 옆에서 있었고 네. 어떻게 따지면 기초지방정부에서의 행정, 네. 광역에서의 행정, 네. 그다음에 국회 중에서도 지도부, 또 네. 당대표, 네. 그다음에 대통령 일까지
0: 그러니까요.
1: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영광스럽죠.
0: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변인직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대변인은 네. 항상 또 같이 지자체장 같이 다니고
1: 그렇습니다.
0: 항상 현장에 같이 있고 네. 하잖아요. 사실상 그럼 16년간 행정 경험을 한 거네요.
1: 의중을 파악을 네.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네,
0: 행정 경험을 네. 한 거고 이번 이제 초선의 의원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 후보가
1: 네.
0: 이건 무슨 일입니까? 김현태 전 특전사 707 단장 뭐 네. 이런 사람도 얘기가 되고 오늘 네. 좀 전에 보니까 박종진 뭐 국민의힘
1: 연수 갑에 출마하셨고 지금 네. 계양을은 네. 국민의힘의 심왕섭 후보라는 분이 계십니다.
0: 아, 이미 그분도 네. 되신 거죠?
1: 네, 등록을 네. 총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을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뭐 여론조사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뭐 물어보지 않겠고요.
1: 조사들을 안 네. 해주시더라고요.
0: 조사 잘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여론조사 돈 들거든요.
1: 근데 그래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0: 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TBS는 또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상화되고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할 수 있을 텐데. 부담도 좀 크실 것 같아요.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고.
1: 상당히
0: 바로
1: 크고요.
0: 바로 이어서 해야 되니까.
1: 그렇습니다. 예. 또 지역 주민분들 만나뵈면 우리가 당대표를 두 명이나 배출했다. 네. 송영길, 그다음에 그렇죠. 이재명 그러네요. 두 명을 배출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온 곳이다라는 네. 자긍심, 예. 자부심이 굉장히 예.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높으신 거고요. 그게 고스란히 저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네. 없는데 그것들을 실적과 성과를 내는 동력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주민들의 눈높이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 연고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지적들을 실적과 성과를 내는 동력으로 바꿔내면 저는 계양에 있는 주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계양 주민들의 가장 바라는 수건사업은 뭔가요?
1: 일단은 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발전.
0: 발전.
1: 다 만나시면 기승전 계양 발전으로 끝나요. 그 당대표 두 명이나 배출했고 대통령을 네. 배출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전시키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러려면 기업들도 유치해야 되는 뭐 부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교통 문제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또 굉장히 서울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 나갈 때 혹은 인천 안에서 네. 다른 지역으로 네. 이동할 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네. 교통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도시, 계양이라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과 다 맥이 다 있는 부분 같습니다.
0: 계양 테크노밸리는 저도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1: 왜냐하면 네.
0: 저희 아내가 그 근처에 거기 바로 부천이랑 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부천시
1: 네.
0: 오정구랑 네. 다
1: 그렇습니다.
0: 있고
1: 네.
0: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계양 쪽은 테크노밸리나 뭐 지식산업센터가
1: 네.
0: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테크노밸리라고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는 건가요? 거기
1: 네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네. 말하자면 이제 그 대장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 서운산단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 좀 산업 단지가 아주 규모 있게 네. 그리고 전통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다 이제.

0: 아우를 네.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 교통 인프라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거 시설도 네. 들어가게 되면 계양이 직주 근접 정주 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양 테크노 밸리도 네. 굉장히 중요해서 대통령께서 여기 이제 총선 나오실 예. 때 슬로건이 계양을 제2 판교 테크노 밸리로 만들겠다 이런 거였어요.
1: 그러니까 제가 본 데가 서운 단지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0: 서운 단지 예, 네. 이미 막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미 많이 이제 우리 그 뭐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죠.
1: 맞습니다. 그 바로 또 이렇게 길 건너면 3기 신도시인가요? 그 부천 대장지구.
0: 네, 그렇습니다.
1: 거기가 이제 대규모로 네,
0: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 네. 저희 서운 산단도 있고 그 이제 위쪽으로 계양 테크노밸리가 한창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1: 그 괜찮네요. 그러면 이렇게 연합해서 보면
0: 입지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좋아요.
1: 그러니까 약간 판교가 이렇게 직주 근접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듯이 거의 대장지구 또 바로 붙어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제 교통망까지 확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대장 홍대선 연장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호선이 이쪽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장 홍대선이 이제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 오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서울 나가니까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종사자들 네. 입장에서도 좋은 입지를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1: 계산동도 지금 계양을 해.
0: 네, 맞습니다.
1: 지금 9582님께서 네. 계산동 주민입니다. 서울 네. 출퇴근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인천에도 TBS 나옵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12시 방송은 처음 듣네요. 우리 지역 좀 발전시켜줘요. 발전 얘기 바로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원도심들이 네. 있어서 원도심의 네. 주거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도 속도를 맞습니다. 내야 되고. 네. 네.
1: 123 하나님은 계양사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 나오니 신기하네요. 인천에도 TBS 시청자들께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이건 또 지자체장 인천시장과 또 협업을 해야 될
0: 부분도
1: 많이 있잖아요. 그 뭐 박찬대 후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0: 저희는 네. 뭐 수시로 소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 네.
0: 계양이 재정 자립도가 또 낮은 지자체예요. 네. 그래서 계양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고 결국은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나아가서 인천시 광역시정부와의 협조가 굉장히 네. 중요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 하면서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힘 있는 임기 초반이기도 하고 바로 이때에 뜻이 잘 맞고 그리고 국정기조 잘 이해하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는 시정부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네. 같이 연계를 한다면 그동안 못했었던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의 컨셉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이재명의 약속을 김남준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네. 공약들 뭐 어제도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은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했었던 공약들이에요.
1: 그러니까
0: 이 공약들을 제가 또 제 공약으로 내세워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된다면 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민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를 네. 지렛대 삼아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내걸었던 공약을 이제 하시면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공약은 실현될 확률이 매우 높네요.
0: 실현해야만
1: 네.
0: 하죠.
1: 그러니까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매우 높네요. 네. 당연히.
0: 그래서 제가 저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되면 대통령 덕분인 거고 안 되면 김남준 탓이다.
1: 네. 저 이거 하나 궁금한데,
0: 네.
1: 그 이재명의 이제 보좌진, 최측근 보좌진 중에 이제 뭐 김남준 대변인하고 김현지 부속실장 있잖아요.
0: 네네.
1: 김현지 부속실장은 오랜 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1: 나 국회로 갈 거야. 나 국회로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네. 반응이었어요?
0: 그게 이제 네. 주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건데 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또 결단하고 했을 무렵에는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저희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제 일을 네. 해오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눈빛만 봐도 그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1: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말끝마다 현지 현지 김현지 뭐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입니까? 비선 실세예요?
0: 아 정말 열심히 네. 하는 사람이지 네. 뭐 비선 실세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정보가 없다라는 이유로 색칠하기가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색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정보가 없는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1: 그래도 이제 대변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나마 또
0: 그나마 조금 나은 맞습니다. 그나마 네. 조금 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랑 김현지 부속실장은 정보가 실체가 없는 정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변하는 게 뭐냐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줬지 않냐? 누가 한 명이라도 네. 물어봤냐? 물어봤으면 네. 다 대답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1: 아니 심지어 보니까 출신 대학도 다 엉뚱한 대학을 막 지목을 하면서 맞죠.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색칠하기입니다. 아, 색칠하기.
1: 근데 이제 비선실세라고 하면 통상 자기 정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정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 그런 여태까지 보면
0: 뭐 그러기도 하고
1: 아니면 자기 네. 이익을 도모한다든가
0: 그렇습니다.
1: 뭐 금전적인 아니면 네.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그런데 네. 김현지 부속실장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0: 그런
1: 것
0: 같은데요. 일도 없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네. 거는 숨으려는 자와 관심이 없어서 안 알려지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저희는 비주류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뿐 네. 우리는 언제고 숨으려 한 적이 없어요.
1: 비주류의 삶을 살아왔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긴 맞는 것은 왜냐하면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부터 국가정보원이 좀 사찰을 하고 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 김과장이라고 아시죠?
0: 네, 네.
1: 그 국가정 국정원 김과장 그분이 네. 이제 뭐 사찰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주류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주류가 됐어요. 뭐 좀 다릅니까?
0: 네. 특별히 다른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네.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국민을 사고의 중심에 놓는 네. 것. 내 생각의 주어는 항상 국민 주권자여야 하는 것. 국민과 가까이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류라는 것이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들을 네. 봤을 때는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왜냐하면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 중심 혹은 정치인들 네. 커뮤니티 중심의 사고를 해왔었던 네.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라고 이제 봤기 네. 때문에 항상 국민들 옆에 있고 싶다. 그걸 비주류라고 뭐 말한다면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다. 그 삶을 계속 살아보고 싶다. 그 사고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그렇다면 그 선거 캠프는 어떤 분들로 꾸려져 있습니까?
0: 뭐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 예. 하고요. 예. 지역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네. 또 뭐 주변에서 또 도와주시는 뭐 의원님들의 네. 도움도 받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렇게 모시면서 국회 경험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국회 경험도 했는데 내가 국회에 가서 보좌진이 아닌 의원이 되면은 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게 좀 있습니까?
0: 조금 더 주권자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SNS를 뭐 한다든지 네. 다양하게 이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네.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혹은 뭐 국회의원들 많이 이제 거리로 요즘은 나서서 네. 지역의 민원 상담실을 이제 운영도 하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문턱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혹은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혹은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서 예.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국민주권 정부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진짜로 그 바닥서부터 이렇게 쭉 다 훑으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시장이나 네. 이런 데 보면 예전에 이 당시 대표 하실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 거기서 막 삼겹살 먹고 이런 것들 막 유튜브에 그렇죠.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그런 시장이나 이런 진짜 상인들, 자영업자들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요새 만나보시면.
0: 뭐 사실 네. 어제도 만났고 뭐 네. 자주 만나 뵙기는 합니다만 요즘 골목상권을 보면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네. 지표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예. 있는데 그게 바닥에까지 영향이 끼쳐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좀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의 지표들이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체감될 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대변인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막힘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질문 절반은 여기 질문지에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뭐 막힘없이 얘기를 잘 하십니다. 역시 대변인 출신이고 또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준비된 정치인인 것 같고 쉬운 정치가 정치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쉬운 정치가 아니고 정치를 뭐랄까요 그 효능감을 맛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쉬운 정치다. 요거 처음에 좀 제목 좀 있었어요. 송영길 후보도 이거 가지고 조금 네네네 약간 네네. 시비 걸었었는데
0: 그러니까 뭐 시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대개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을 주어로 네.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얼마 안 남습니다, 진짜. 네. 네, 다음 달이면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서.
0: 그래서 네. 네. 열심히 정말 뼈를 갈아 넣는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1: 하여튼 뭐 붙든 떨어지든 TBS는 종종 나와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 김남준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숨겨진 뉴스의 이면을 탈탈 털어드립니다. 봉지욱의 봉인 해제.
1: 나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재명은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사가 화이트보드에 사건 내용을 그려놓고 내가 사이사이 빈칸을 채우는 진술을 해주길 원했다. 처음부터 결론은 이재명이었다. 대장동 사건 남욱 변호사의 충격적인 폭로 인터뷰가 나왔지만 이를 기사로 실은 언론은 오마이뉴스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애초부터 기울어진 언론 지형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방송 매봉쇼에서 장인수, 이명수, 김종훈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봉인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3: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2, 3, 4차로, 3개 차로에 걸쳐 세워져 있다 보니까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뒤로 정체가 긴데요. 동탄 분기점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 사이 6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 7km 정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 분기점 부근 고장난 화물차 세워져 있고요. 반대 목포 방면으로도 서서울 요금소 부근 9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신문 터널까지 또 성동 분기점 부근이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꼭 그런 사람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서, 또 본받고 싶은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서 더 큰 배움을 얻기도 하니까요. 존경스러운 모습에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늘 배우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에서는 아,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스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배움들이 쌓여서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스승이 떠오르시나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주얼리 니가 참 좋아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해 봤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0: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보죠. 재무 전문가 양승환 팀장님, 문나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양승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연입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네.
0: 처음 뵙는데요. 제가 감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다른 분들 안 들으시겠죠, 전문가분들? 안 들으시죠? 듣고 계시면 잠깐 끄세요. 잠깐 끄실게요. 예, 네, 잠깐만요.
2: 궁금한데요?
0: 제가 이제 다 만나 뵀거든요.
2: 네.
0: 근데 이 팀이, 네. 두 분이 목소리가 제일 좋으세요.
2: 아.
1: 오, 아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성악하시는 분들 같아요.
1: 아닌데.
0: 아니에요? 아니, 뭐 음악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아, 너무 목소리 좋으셔가지고 아까 처음에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시 이제 켜셔도 되는데. 아, 부디 아무도 안 들으셨길 바라보고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제 문을 열면서 어떤 분들에게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꼭 좋은 사람에게서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참 공감이 갔습니다. 두 분 인생에 큰 배움을 주신 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1: 저는 요새 들어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7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저희 어머니가 홀어머니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키웠는데 네. 이걸 어떻게 혼자 하셨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앞으로도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0: 네.
1: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참 스승은 어머니셨다.
1: 네.
0: 맞습니다.
2: 저는 이제 생각나는 우리 네.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살짝 옆으로 가려고
0: 발음 잠깐 살짝 네. 가려고 있다.
2: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아 바른 길로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되게 제가 공감을 많이 느껴서 그때 당시 되게 공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뭐였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0: 네.
2: 그게 정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0: 아, 딱 눈맞춤해서 네. 딱 그 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2: 그쵸,
0: 해주신
2: 고등학교
0: 거죠.
2: 때가 가장 좀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청소년기에 어려운 시기에 딱 잡아주시는 선생님 만나는 것도
2: 너무 감사.
0: 정말 큰 복인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의 인사, 존경의 인사를 전하면서 또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오전 9시 13분 장중 8,002.62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37% 내린 7,951.75의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장 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호재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기준 삼성전자는 0.51% 내린 294,500원, SK하이닉스는 0.46% 오른 197만 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스피 랠리를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 다른 대형주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항공사들의 노선 간편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됐고 일부 미주, 유럽, 장거리 노선은 왕복 유류할증료만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유류할증료 부담이 커지자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동남아 등 수익성 낮은 노선부터 간편에 나섰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왕복 기준 1000편 가까운 운항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혼여행 항공편이 사라졌다. 출발 두 달을 넘기고 취소 문자를 받았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보상 문제입니다. 항공사 사유로 항공편이 취소돼도 대체편 제공이나 1회 무료 변경 취소 외에 별도 보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숙소, 렌터카, 위약금 등 파생 피해는 대부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 상승을 이유로 비운항하는 것은 항공사 경영상의 문제라며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기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계란 생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책정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기간 동안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는데 이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생산비 변화가 없을 때 가격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야 했다며 소비자들이 더 싸게 먹을 수 있었던 계란을 비싼 값을 주고 먹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가격 조사 발표 체계를 추진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제도화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투표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투표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뉴스에서 제가 SK하이닉스를 197만 9천 원에 거래된 걸 천 단위를 불렀어. 놀라셨죠? 미안해. 정말 죄송해요.
1: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0: 상콤했어요. 뉴스하다.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또 예민할 수 있어요. 네, 네, 실수를 네, 상콤하게 넘어가 주시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 인천광역시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의리로 내는 보험료는 보장이 아니라 지출일 뿐이다 입니다. 우리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덮어두는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오늘 머니특별시에서는 인맥은 지키면서 내 돈은 더 확실히 지키는 보험정리 1순위 기준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고민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65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제 개인 택시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다니는데요.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보험 일을 하시는데 그분 권유로 보험을 하나둘 가입하다 보니 어느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1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아껴보려고 4세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권사님이 실손 전환으로 돈 아꼈으니 간병보험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보험료 줄이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보험료가 이전보다 더 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 특별히 아픈 곳도 없어서 병원도 거의 안 가거든요.
3: 여보, 우리 이번 달 보험료 고지서 봤어? 90만 원이 넘어. 힘들게 당신 택시 운전해서 버는 돈 절반이 다 보험료로 나가는 것 같아.
4: 아이고, 또 그 소리야.

0: 권사님이 다 우리 생각해서 좋은 거 넣어줬겠지.
1: 아니, 좋은 것도 좋지만 우리 형편에 이건 너무 과하잖아. 내일 교회 가서 권사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몇 개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0: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아, 교회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라면 좀 내. 내 체면이 있지. 그깟 몇 푼 아끼자고 얼굴 붉혀서 뭐 하려고.
2: 남편은 이렇게 펄쩍 뛰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남편이 언제까지 개인 택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노후 자금은커녕 보험료 대느라 허리가 휘일 지경이니까요. 남편이 알면 또 한바탕 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 몰래 사연 보냅니다. 전문가님들 제 지갑도 지키고 남편 체면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6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아마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내 얘기네? 이거 진짜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모임 안에서 또 지인이 권하는 보험 거절하기 힘들어서 들었다가 듣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텐데 하지만 보험은 결국 내가 아플 때 또 나를 지켜줘야 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이분들은 사실 저번 달 우리 화요일 방송 끝나고 저희가 바로 만나 뵙고 왔습니다.
2: 그렇군요.
3: 네, 우리 사연자 부부는 보험을 잘못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보험을 사실상 관계 속에서 선택해온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크게 보였어요. 뭐 교회 권사님의 권유, 뭐 믿는 분의 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다 하나 더 하자 뭐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이 상품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연장선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이 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사실 이 질문을 한 번도 못하게 되는 거죠.
2: 네. 사연자분의 이제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부부 모두 65세. 남편은 퇴직 후에 개인 택시 운전하고 계시고 근데 병원비가 1년에 20만 원도 안 드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보험료는 한 달에 90만 원 이상이 드는 거니까 보험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과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 뭐죠?
0: 네, 이분들 병원비가 1년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 보험료로 1년에 1천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이건 보험의 목적과 완전히 좀 어긋난 구조이죠. 보험은 병원비보다 우선 보험료가 좀 적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은 좀 반대인 상황인 거죠.
3: 네, 그리고 65세가 되면 보험의 역할도 달라져야 되는데요. 뭐 예전처럼 혹시 큰 병 걸리면 어쩌지가 아니라 지금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2: 네,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65세의 보험료가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뭐 보험을 뭐 줄이자, 유지하자, 뭐 결론부터 내리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첫째, 부부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위험이 뭔지 좀 알아야 되고요. 둘째, 그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이 실제로 있는지. 또 셋째는 그 보험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로 기준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정의될 보험과 남겨야 할 보험이 구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2: 네.
0: 우선적으로 현재 보장이 미흡한 뭐 뇌혈관, 뭐 심장질환 진단비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2: 일단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생각해보고 그걸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군요.
3: 네. 보험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 뭐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돈을 내겠다는 선택과 같거든요. 이 사연자분처럼 아깝다는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이미 보험의 삶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신호라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네. 이미 신호가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시간이 빨리 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3: 네. 제가 퀴즈를 냈는데요. 우리 병력이 생기면 보험 가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부담되더라도 건강할 때 무조건 많이 가입해두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제가 지난주에 많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이 난이도를 좀 낮춰주신 게 아닌가.
3: 그렇죠.
2: 그 원래 그 시험 볼 때도 학창 시절에 무조건 완전히 많이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으면

0: 땡이잖아요.
1: 엑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X 맞고요. 네. 물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부담이 되더라도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65세 이후의 보험은 혹시가 아니라 현실을 대비를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젊을 때 보험은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뭐 혹시 사고 나면 어쩌지? 라는 가능성을 대비하는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런데 65세 이후에는요,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로 병원에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의료비가 생활비와 바로 연결되고 보험료를 오래 끌고 갈 체력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때 보험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게 될 보험이 남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보험 정리는 생각보다 훨씬 또 쉬워져요.
3: 와, 명언인데요?
1: 네.
3: 혹시가 아니라 그렇죠. 현실에 대비해야 된다.
2: 맞습니다.
3: 이거 오늘 제가 한번
1: 멋집니다.
3: 저 일기장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혹시 이제 삶을 살 때는 혹시가 아니라 현실에 대비해야 된다.
3: 이거는 이제 뭐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사연자 부부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0: 네, 우선 사연자분 만나서 보험 가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도 우리 10여 년 전에 알던 언니한테도 또 가입을 하셨고 또 친구 따님이 또 보험 시작하셨다 그래서 또 한 개를 또 들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부부만 든 게 아니라 또 우리 아드님 그리고 며느님 또 손주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고 계셨더라고요.
3: 어머니,
0: 그래서 실상 보니까 9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넘게 내고 계셨습니다.
3: 어머나, 아드님의 며느님의 손주까지 뭐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9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내셨다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3: 이거 진짜 너무 부담스러우시겠다.
2: 그러니까 이 어머님 마음 저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건데 근데 이 보험을 언제까지 다 끝까지 내주기는 힘들거든요.
3: 그래서
2: 우선 사연자님부터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12년 전에 아는 언니분한테 가입한 생명보험 두 개는 뭐 갱신형 보험에다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변경을 좀 해드리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 네.
2: 그리고 권사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은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좀 비싼 상품이었어요.
3: 네.
2: 납입 기간도 좀 길어서요. 가성비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이제 저도 갱신형 상품은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이제 많이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이 연세가 있으시면 이게 또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비갱신으로 3대 진단비와 치료비와 그리고 수술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또 간병비도 또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간병비도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365일 이상 그리고 요즘에서는 간병인만 쓰는 게 아니라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3: 네.
0: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7만 원씩 해드렸고 특히나 우리 65세 이상인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요양병원도 가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도 365일 이상 폭넓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험료 120만 원이 아니죠. 이제 본인 것만 해주셨으니까 네. 부부 것만 90만 원. 이거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요?
2: 우선 사연자분 보험은 가족분들이 좀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3: 네.
2: 암에 대한 보장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니까 암 진단비가 6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은 5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500만 원, 그리고 뭐 간병보험이 있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간병보장은 좀 빠져 있었어요.
3: 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38만 원 납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요, 암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6천만 원으로 진행해드렸고 뇌혈관은 500만 원 플러스해서 1천만 원, 심장질환도 1천만 원, 3대 치료비와 수술비, 또 간병비도 요양병원까지 365일 보장되는 담보를 다 포함해서
3: 네.
2: 더 좋아졌죠. 보장 설계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기존 보험료 3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요. 기존에 또 갱신되던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3: 와, 기존 보험보다 뇌나 심장질환은 보장이 더 좋아졌고요. 간병보험은 요양병원까지 365일 이상 가능한 보험으로 변경을 했는데 보험료가 지금 11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제일 좋은 게 갱신형이 비갱신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대단하신데요.
0: 네. 사연자님도 보험료도 줄고 보장도 늘어나셔서 너무나 만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편분도 점검을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우리 남편분은 57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우리 요 사연자님은 2세대, 그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한 상태였고, 우리 배우자님은 아직 2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갱신보험과 종신보험을 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암진단비 4천에, 뇌혈관 500, 허혈성 심장질환 500, 치료비와 수술비, 간병보험은 요양병원 제외하고, 동일하게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3: 자, 이제 그러면 또 기대되는 개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2: 개선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우선 남편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고 계셔서 운전자 보험으로 5만 6천 원을 추가로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좀 비싸잖아요. 예.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올 그 1월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장이 좀 줄어들어서요. 직업 특성상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게 좀 좋아 보였어요.
3: 네네.
2: 또 병원에 가시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번 달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5월부터는 실손 전환하게 되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전환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실손과 5세대 실손의 장단점을 좀 잘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없으시다면 암은 좀 줄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 네.
2: 그래서 기존 암진단금 4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줄어드렸고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을 1천만 원씩 추가해 드렸습니다. 뭐 치료비와 수술비, 간병비도 배우자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까지 365일 이상 가능한 보험으로 변경해가지고요. 보험료는 42만 원으로 매월 15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3: 야, 좋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암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니 추가를 해드렸고
2: 네.
3: 남편분은 가족력이 없으니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줄여주셨고 그러니까 딱 개인 맞춤형으로 맞춰주셨는데 남편분은 보험료가 15만 원이 절감됐고요. 아내분도 11만 원 내려갔으니까 합치면 26만 원이 줄어들면서도 필요한 보장은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도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이제는 보험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면서
3: 네.
0: 바로 우리 아드님과 네. 며느님도 네. 같이 점검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3: 아.
0: 그리고 남는 보험료 26만 원 줄었잖아요.
3: 네네.
0: 이걸로 여행도 좀 가보시려고 하고 또 취미생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다면서 어디로 갈지 뭘 배울지 행복한 네.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3: 아유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다행인데 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남편분 몰래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남사스럽게 그 또 교회 안에서 또 남의 맞아요. 이목도 있고 막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정말로 그 교회 권사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됐을까요?
2: 그러니까요.
3: 예, 예.
2: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몸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3: 네.
2: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을 정리한다고 해서 사람을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3: 네.
2: 내 삶이 바뀌었으면 보험도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3: 네.
2: 관계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면 결국 그 부담은 본인이 평생 또 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보험은 관계의 증명이 아니라 내 삶을 좀 지키는 도구여야 됩니다.
3: 맞습니다.
0: 네. 뭐 저희가 맨날 그랬잖아요. 오래됐으니까 해지하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런 이유 중으로 계속 보험을 유지 중인 게 되게 많잖아요.
3: 네.
0: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보험은 사실 내 삶에 맞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보험이에요.
3: 네.
0: 지금 이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주고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 보험은 정리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3: 맞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보험이 보장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삶과 노후를 지키기 위한 준비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혹시 모를 위험보다 실제로 자주 쓰게 될 의료비와 간병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 혹시보다 현실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보험을 정리하면서 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정리될 관계 아니었을까요?
2: 맞아요.
3: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본인 노후를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보험이 나를 위한 보험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혼자서는 좀 어렵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갈 건데요. 오늘 날씨 정말 덥죠. 거의 뭐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PD가 시원하시라고 선곡을 해줬네요. 윤종신 해변 무드송.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투표실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투표실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부터 살펴보죠. 9296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회사원입니다. 최근 회사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현금 자산은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대출이 남아있어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지금의 소비 수준이 적절 한 건지 아니면 너무 아끼며 살고 있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 지금부터 재무설계를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은

0: 이분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를 뭐 이미 느끼셨고 지출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벌거나 더 모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양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2: 네, 앞에서 뭐 문재인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잘 벌고 잘 모아야 돼요. 잘 모아야 되는데요. 네. 우선 48세라는 연령대는 은퇴까지 좀 물리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녀 교육과 또 부모님 부양이라는 샌드위치 네. 세대의 고충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뭐 저랑 좀 비슷한 연령대라 네. 고민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조직 개편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황을 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공포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2: 재문 설계는요. 위기를 막는 작업이지 위기를 수습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1: 아, 진짜 그 말 떠오르네요. 위기가 기회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막 불안하실 때 정확하게 또 재무 설계하고 가시면 앞으로가 든든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9296번님처럼 이런 불안한 상황일 때 어떤 것부터 그러면 챙겨볼 수 있을까요?
2: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무조건 현금 흐름 정리입니다. 지금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전부 나눠보는 거죠.
1: 네.
2: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줄일 수 있나가 아니라 얼마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냐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뭐 아이 교육비라든지 뭐 기본 생활비, 뭐 부모님 병원비 같은 건 선택 지출이 아니거든요. 이걸 먼저 좀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얼마를 줄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는 꼭 필요한지를 맞습니다. 먼저 체크하는 것.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0: 두 번째로는 부채입니다. 특히 우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출을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소득이 줄었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금이나 투자를 준비해도 불안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1: 네. 그다음은 부채였어요. 9296번님은 현금도 있고 집도 있고 소득도 있지만 현금은 불안하고 집은 조금 부담스럽고 소득은 앞으로 확신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재무 설계에서는 이 자산의 역할을 좀 재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1: 네.
2: 이 현금 5천만 원도 다시 정의를 하면 이걸 좀 투자금으로 볼 건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몇 개월을 좀 버틸 수 있는 안전자금으로 볼 건지
1: 네.
2: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네. 이 단계에서는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으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1: 첫 번째 현금 흐름 정리, 두 번째 부채 구조 점검, 세 번째 자산의 역할 재정리. 요 순서대로 재무 설계를 시작 한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그제야 뭐 연금, 투자, 보험 같은 세부 설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지는 확신이 없는 상태인데요. 오히려 지금까지 굉장히 성실하게 버텨온 삶이세요.
1: 네.
0: 문제는 그동안은 소득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선택을 해왔다면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재무설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해집니다.
1: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고 고민도 없었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고민에서 오는 혼란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 혼란을 느끼는 시점이 4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선택의 성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뭐 20대, 30대에서는 선택을 해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1: 네.
2: 40대 후반 이후에 선택은 좀 되돌리기보다는 감당을 해야 되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재무 설계를 한다는 건 돈을 더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의 범위를 좀 미리 정리하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공감돼요.
2: 공감되세요? 저도 공감되는데.
1: 너무 공감돼요.
2: 앵커님 나이가.
1: 저도 이 딱 지금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돈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이제는 진짜 생각을 좀 해봐야겠고 이거를 그냥 막 허투루 막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쵸. 생각이 조금씩 들고
2: 그러니까 자녀는 커가죠. 나는 늙어가지.
1: 게다가 회사도 좀 위기였죠. 저희도 많이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라 더 공감이 되나 봐요.
2: 저 그럴 것 같아요.
1: 예. 자, 지금 우리 9296번님 지금 쓰는 돈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감정도 사실 기준이 없어 생긴 불안이라고 하신 말씀도 엄청 공감이
0: 네,
1: 되거든요.
0: 맞아요.

0: 정확합니다. 이분은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게 아니세요. 오히려 책임감 있게 쓰고 계시거든요. 뭐 아이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거주비 다 이유 없는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이유는 이 정도 쓰는 게 맞다는 기준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신데요. 재무 설계는 이 기준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1: 네, 맞습니다. 9296님처럼 현금은 있지만 좀 불안하고요. 집은 있지만 부담스럽고 또 소득은 있지만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새로운 걸 더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는 게좀 핵심이에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택이 이 불안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2: 맞습니다. 아, 그리고 끝에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1: 하셔야죠.
2: 아.
1: 네, 연금 상담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요. 40대 후반분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거든요. 아, 지금 시작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막 이런 질문 자체가 연금을 저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2: 저축 아닌가요?
1: 저축은 맞는데 우선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잖아요.
2: 네.
1: 48세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고요. 지금 시작을 해도요. 은퇴까지 10년 이상이 복리 효과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금은 돈을 모으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시간을 좀 미리 확보해두는 좀 안전장치에 좀 가까워요. 이 사연자분처럼 40대 후반에 들어서면 연금을 얼마를 더 넣을까보다 이 연금이 언제부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가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아, 그렇군요. 연금은 지금 얼마를 더 넣을지보다 노후에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0: 네, 맞습니다. 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을 못하게 되는 시점부터 다른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활을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것인데요. 이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작해도 의미 없다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넣게 됐거든요. 둘다 연금을 잘못 쓰는 방식이세요.
1: 네, 맞아요. 이분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좀 정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뭐 60세, 65세까지 이 소득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금을 퇴직하고 난뒤 한참 후에 쓰는 돈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함은 이 모호함에서 옵니다. 숫자로 내 상황을 직면하는 순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명확해질 거거든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는요, 현재 자산을 효율적으로 좀 재배치하는 게 좋겠고요. 연금은 소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과 은퇴 이후의 노후까지를 연결해주는 좀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2: 모호함은 불안을 준다. 그러니 숫자를 확인해서 그 모호함과 불안을 줄여라. 6위, 아니, 9위, 96번님, 어떤 식으로 연금 설계를 그럼 하면 좋을까요?
0: 첫 번째로는 우리 국민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뭐 자동으로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소득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분일수록 납입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납입이 끊기거나 공백이 생기면 전체 연금 구조가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2: 역시 연금 설계 출발점은 국민연금이군요. 두 번째는 뭘까요?
1: 네. 두 번째는 개인연금의 역할 설정인데요. 지금 당장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좀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2: 잠시만요. 앱 1호 한 번만 다시
1: 네.
2: 알려주세요.
1: 내 곁에 국민연금.
2: 내 곁에 국민연금.
1: 네. 그리고 통합연금 포털.
2: 통합연금 포털.
1: 네, 이두 가지 앱이 있고요.
2: 네.
1: 부족한 금액만큼이 오늘부터 준비해야 될 개인연금의 목표치가 됩니다. 개인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운영하는 거예요.
2: 네.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2: 네.
1: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요, 개인연금은 60대 이후에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현실적인 보완 장치여야 되고요.
2: 네.
1: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언제부터 받을지, 어떻게 나눠받을지가 훨씬 중요해져요.
2: 그렇군요. 연금은 얼마를 모으느냐, 이런 저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소득의 공백을 메울 것이냐는 시기 설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년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연금은 먼 미래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닥칠 수 있는 소득 절벽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718번님께서 양 팀장님,

0: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하셨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1: 8718님 누구시죠?
0: 아마 그 유튜브로 이제 화면 보시고 질문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1: 아, 안타깝게. 네. 그날 대회를 안 했어요. 팔씨름 대회를.
0: 아, 팔씨름 대회를 진짜 나가셨어요? 아니, 나가시기로 했던 거예요. 네. 작년에 하셨는데.
1: 작년에 제가 우승을 했거든요. 작년에 우승해가지고 네. 우리 뭐 딸내미랑 우리 네. 와이프가 기대를 했거든요. 이번에 하면. 우승할 수 있지? 막 기대를 했는데 안, 그, 대회를 안 했어요.
0: 왜요? 비 왔어요?
1: 비 오진 않았는데 왜 안 했지? 사회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바뀌어가지고
0: 아, 약간 네. 자율적으로 하셨던 거구나. 네, 네, 네.
1: 대회를 안 하더라고요. 좀 약간 섭섭했습니다.
0: 아, 저는 이제 화면 보고 이제 워낙 좋으시니까
2: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잖아요.
0: 아, 그래요. 그랬군요. 작년에 뭐 타셨어요? 그래서 상품? 네, 뭐 그 타셨어요?
1: MVP 쌀. 쌀 받았어요.
0: 올해 아쉽습니다. 우리 또 자녀가 또 엄청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쌀도 그렇죠. 한가만히 탈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아, 자녀 어린이집 운동회에서요?
1: 네, 맞아요.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0: 그렇구나.
1: 그러면 유치원 운동회에서.
0: 그러면 또 우리 따님 또 스타 되셨겠네요.
1: 그렇죠. 그게 보니까 유치원에 가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0: 팔씨름 1등. 아,
1: 딸내미 이름이랑 써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참 한동안 좋아했었죠.
0: 아, 그 진짜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녀들한테는. 9093번님은 인천 계양구에서 문팀장님 만나서 리모델링한 김선입니다.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제는 보험 걱정 안 하고 살아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2: 네. 소개 엄청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0: 아, 진짜요? 네.
1: 좋은 분이시네요. 네,
2: 진짜.
1: 네.
2: 뭐 진짜 한 10분이 넘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신 분이에요.
0: 아, 아니 우리 그 문팀장님 덕분에 9093번님도 편안해지셨고 복받으셨고 또 9093번님이 좋은 설계를 또 소개해 주시는 것만큼 또 복받지 않으실까.
2: 맞아요.
0: 아, 라는 생각이
2: 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복받는 하루입니다. 예,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인데요. 5804번님, 저는 42세 자영업자 남성입니다. 매달 보험료로 70만 원 이상 내고 있는데요. 막상 보장 내용을 보니까 중복된 것도 많고 정작 필요한 건 빠져있더라고요. 장사도 불안정한데 확 해지해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방법을 좀 여쭙고 싶어 문자 드립니다. 월 보험료가 70만 원. 어이구, 부담되시겠어요.
2: 네. 우리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인데요. 보험료는 왕창 내는데 네. 막상 보장은 안 된다. 이건 대부분 중복 보장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입원비 특약이 뭐 두세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0: 그렇군요.
1: 아, 그래서 첫 번째 네. 단계는요. 보험 증권을 전부 모아놓고요.
0: 네.
1: 중복된 보장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 없는 특약 제거예요. 보장에 네. 비해 보험료가 좀 비싼 보장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셔야 됩니다.
0: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0: 뭐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보험 증권이 두 개가 있잖아요.
1: 네.
0: 중복된 게 있으면 하나의 보험을 싹 다 치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안에 그 세세한 것들을 제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약 삭제가 가능한 상품들도 있고 그런데 주계약이 너무 비싸. 마음에 좀 주계약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요.
0: 네.
1: 그런 보험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또 혼자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자영업자시니까 또 당장 장사가 너무 힘들고 또 월 매출이 얼마 안 되고 이럴 때는 보험을 확 해지하고 싶은 마음 들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네. 근데 절대 확 기분에 해지해서는 안 되십니다.
0: 안 됩니다.
2: 네. 기존 보험에서 유용한 건 유지를 하시고 불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40대는 이제 뇌나 심장질환 발병률이 사실 슬슬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 보장은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결국엔 보험은 양이 아니라 네. 알맞게 가입하는 거예요. 사연자 분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줄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줄여도 보장은 훨씬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보장은 강화하면서도 7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대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 부담은 훨씬 줄겠죠. 그리고 방금 사연이 하나 또 왔는데요. 7655번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 보험료로만 한 달에 55만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종신보험 하나랑 실손보험, 저는 암보험이랑 간병보험이 있는데요. 문제는 둘 다 오래전에 들어서 보험료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연금도 아직 부족한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2: 네, 우리 60대 분들 사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보험료 부담인데요. 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나 뭐 오래된 실손, 갱신형 암보험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보험료 55만 원이면 연간 660만 원이에요. 은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나이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을 좀 막으셔야 되고요. 뭐 암, 내 심장같이 큰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종신보험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주기약 사망보험금은 이제는 좀 필요성이 크게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종신보험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해지하면 손해는 또 안 될지 궁금하네요. 해지?
2: 종신보험이요? 네. 종신보험은 지금 이제 어쨌든 나이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사망담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완납해서 뭐 중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무조건 뭐 해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해약 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필요한 보장을 다시 채우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60대 이후에는요. 보험을 좀 줄이고 생활비는 늘린다가 원칙이거든요.
0: 네.
1: 60대 이후에 종신보험 해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해지 환급금을 받고 계약을 끝내는 것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것을 좀 활용하는 것이 노후자금 마련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게 사후에 가족에게 지급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요. 연금 형태로 미리 당겨받는 제도예요.
0: 네.
1: 보험 계약은 또 유지를 하면서 해지 환급금을 기반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큰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보다는 유동화를 통한 연금 수령이 60대 이후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0: 네.
1: 보장은 꼭 필요한 영역 위주로만 좀 가져가셔서
0: 네.
1: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줄이는 게 노후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사연도 오고 이래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양승환, 문나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혜지였고요. 마지막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금요일이라 도로에는 오후 시간대 정체가 빠르게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일부 구간만 밀리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 구간도 있고 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동호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많이 혼잡하고요. 이전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속도 떨어집니다. 그 밖에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수서나들목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 습도는 3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 최강일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의 격려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 선생님의 신뢰어린 격려 한마디, 친구의 애정 섞인 한마디,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그 힘은 결국 거대한 제방을 허물어뜨리죠. 비록 작고 사소한 말일지라도 뭔가를 이뤄낼 힘을 주기엔 충분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거는 그때 그 격려 한마디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각박하게 사느라 그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배울 점이 있는 모두가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의 스승이자 제자죠. 오늘만큼은 서로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 금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야 루루가 부릅니다. 사랑과 함께 선생님을 위한 노래죠. 투서 위드 러브.

여고생 시절에 고마운 선생님을 떠올리며 노래하는 노래죠. 자, 이 선생님 어디 계신지. 네. 루루의 To So With Love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To So With Love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을 때는 제목이 언제나 마음은 태양 이렇게 바뀌어서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스승의 날쯤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옛날에 방영해주던 영화였어요. 노래 내용이 뭐냐면, 거칠고 반항적이었던 런던 빈민가의 문자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대하고 참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준 흑인 선생님 마크 태커리에게 졸업식 날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노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으로 내가 당신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달을 원하신다면 나는 달을 만들겠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속 깊이 To Sir With Love, 선생님께 사랑을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세월 속에 학교 생활하다 보면, 아, 그때 그 선생님, 나한테 용기를 줬던 그 선생님, 기억나시는 선생님.

선생님 계실 거예요. 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국빈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오늘 떠나죠. 오전에 베이징의 그 중난하이라는 데서 진행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차담에서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다.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고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서 내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자 친구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이고 시진핑, 습근평 주석이 아마 5, 3년생이니까 4살, 한 7살 차이 나죠? 네. 그런데 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자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세계적인 언론 흐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언론을 해석하는 이번에 방중에서 트럼프가 약간 시진핑 기세에 좀 눌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관심사였던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끝나길 원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되길 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시 주석한테는 오는 9월 24일 날 미국으로 한번 답방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9월 24일, 앞으로도 6, 7, 8, 9, 넉달 뒤에 일인데, 이때쯤 되면은 그 유엔 총회가 열릴 즈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온 때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또 답방을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전에 차담회가 이루어진 데가 중난하이. 예,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중남해인데, 여기가 자금성 서쪽에 아주 비밀스러운 자리라지 않습니까? 옛 황실의 정원인데, 시진핑 주석하고, 또그 밑에 참모들의 집무실이 있는 그야말로 중국 권력의 심장부다. 옛날 베이징 여기 갔다가 중남해 그 근처 지나가는데도,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여기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 뭐, 가이드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남해를 오늘 갔다 온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는요, 오는 1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경북 안동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넉달 만에 이제 19일 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하게 됐네요. 그말 나온 김에 조금 있다가 진성의 안동역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안동역에서. 오케이? 예. 그리고요, 어제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이런 뉴스들이 나가는데, 이 생활 밀착형 그 기사인데, 의심 없이 이렇게 받은 낯선 전화인데 의심 없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화들 받다가 수십억 원을 털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관심을 갖고 잘들 지켜봐야 될 기사 같은데, 앞으로는 말이죠. 실제 금융기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또 문자라도 이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이 기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가 뭐냐면 한 통신회사 직원이 피싱 조직한테 돈 받고 금융기관에 실제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줬다가 경찰에 지금 덜미를 잡혔다고요? 요렇게 전화가 온대요. 땡땡 금융인데요. 법적 최고 금리가 낮아지고 심사 기준도 완화됐어요. 이게 진짜 광고하고 그 금융회사의 광고하고 비슷한데 요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 혹 해가지고 괜히 했다가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그 통신 3사 있잖아요. KT, LG, SKT. 여기서부터 이 통신망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별정통신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한패였던 겁니다. 본사 직원은 아니네요. 다행히. 이렇게 뭐 짜고 치니
당할

안 당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참 요물입니다. 이거 편리하긴 한데, 어떻게 덜컥 또 사기꾼한테 잡히기도 하고 말이죠. 앞으로는 하여튼 낯선 전화 같은 거 받을 때, 무슨 금융이다, 이러면은,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부터 먼저 하시고요. 잘 대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예? 그리고요, 언제 가도 주차할 곳 찾기 어려웠던 데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인데, 주차 지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용객의 불만이 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원용 전기권이 마구 남발이 됐던 게 이게 주차 지옥을 불러일으켰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난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체 주차면이 몇 개냐? 많긴 많아요. 36,900개인데 여기에 정기주차권의 발급 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3만 1,000개, 3만 1,000개. 아니, 3만 6,000개 주차면에다가 예? 정기 주차권 발급 건수가 3만 1,000개니 84.5%의 발급률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 뭐 인천공항 그 직원들 정기 주차권으로 다 하면 남는 게뭐 있습니까, 이게? 이러니 가면 맨날 그 주차 지옥이 시달리는 거죠. 인천공항공사는 본사와 자회사 직원들에게 무료 정기 주차권 제공하고 있고요. 항공사하고 입점업체에는 월정액 방식의 정기권을 별다른 한도 없이 발급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용객들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단기 주차장인데 여기에는요, 본사인 공사 직원들에 대한 우대 조치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제1여객 터미널 같은 데는 공사 상주 근무자는 374명에 불과한데도 단기 주차장 정기권이 1289장이나 발급이 된 반면에 자회사의 상주 근무자 7,391명한테는 136건밖에 발급을 안 해준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혼잡도가 높아진 제2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전용 주차장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여행객과 함께 쓰도록 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라이데이 불타는 금요일 3시에 실버돌 힘든 싱어 하는 날입니다. 네,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로지 열정 하나만 갖고 60이 넘어서도 노래 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실버돌의 멋진 무대 오늘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노래는 아까 저 다음 주 19일 날 이재명 대통령 고향에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안동역에서 들어보자 했는데 파블로 PD가 이미 노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진성이 부릅니다.

자, 나는 선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풀고요. 26개 예, 나눔 선물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할 건지 세 가지를 짧게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합격자를 발표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그 안동역에서 노래 소개해드리다가 제가 가사를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바람에 휘날리는 했는데 휘날리는이 아니고 바람에 날려버린 예. 진성 씨 미안합니다. 진성 씨 한번 부르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 혹시 듣고 계시면 점심 먹고 디저트쇼 진성 씨 한번 여기 나와본 지도 한 100년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좀 참고해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돈가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프롬프터에 황정호 PD가 돈가스 PD가 잔뜩 그 뭐 계속 써놨는데 뭐 이렇게 길게 써놨어? 아, 문제가 오늘 문제가 어려워서 친절하게 하느라고 길게 쓴 거라고 서술하느라고? 오, 그랬구나. 자, 그러면 돈가스 PD가 프롬프트에 올려놓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요, 사기수법 관련 퀴즈를 내게 됩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금융 이걸로 해서 수억 원의 피해를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전화하고 개인정보 낚시 예, 합성어입니다. 요거 보이스하고 피싱의 합성어. 이게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갖고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인데 금웅사기가 뭐냐? 금융이지. 아유, 오타까지 내고. 금웅이 아니고 금융이라고. 금융사기 수법을 요거에 뭐라고 부릅니까가 오늘의 퀴즈랍니다. 예. 보기 두 개 올려놨네요. 네, 쉽네요. 뭐 1번 보이스피싱, 2번 뭐? 울릉도 피싱? 아니 무슨 퀴즈가 이게 도대체 보기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상식 퀴즈 하자는 건지 난센스 퀴즈를 하자는 건지. 예, 어쨌든 저는 뭐 써있는 거 PD가 쓴 거 읽는 거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인데 요거 뭐라고 그럴까요? 1번 보이스피싱, 2번 울릉도 피싱,

왜 울릉도 호박엿 그러지? 아이고 참. 하여튼 자 돈가스 퀴즈 말씀드렸습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쓰실게. 26개 나눈 선물 쫙 읽어드릴 거예요.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화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보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수강권, 경기도 하남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통통치킨,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참니까 건조과일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안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26가지의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청취자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사장님이 아니고 원장님이네요. 자, 세 번째 적으실 건 나눔 선물 뭘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적으셔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화와 낚시의 합성어로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 요게 뭐죠? 1번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보기 두 개예요. 1번 보이스피싱, 2번 울릉도 피싱.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합격자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울릉도 엉뚱한 보기가 나오는 김에 저희는 뭐 콘티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노래도 막 선곡을 해서 나갑니다. 울릉도 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김에 이장희의 노래 듣겠답니다. 울릉도는 나의 천국.

하면 울릉도로 묻어줘. 아, 이장희 씨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울릉도는 나의 천국.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울릉도 한번 갔었는데 이장희 선생님께서 여기 살잖아요, 울릉도. 네. 그러니까 울릉도는 그 도동, 저동 그쪽 번잡한 거기보다도 저쪽 한 바퀴 뺑 돌아가가지고 북면 그쪽 있잖아요. 그쪽이 참 그 신비로운 동네가 많아요. 이장희 씨가 그 도동, 저동 그쪽이라 그 반대편 그쪽에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나 죽으면 울릉도에 묻어달라. 예. 글쎄,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에 묻어주길 바라십니까? 네. 자, 이장희 씨 노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의 정답부터 봐야죠. 네, 오늘 정답은 당연히 1번 보이스피싱입니다. 울릉도 피싱은 없어요. 네, 보이스피싱 1번. 첫 번째 당첨자는 새싹 문자시네요. 4543번님 당첨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생 내외가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인천에 목이 버섯 맛있겠다고 하네요. 보내주면 맛있게 정담을 나누며 데쳐 먹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그 동생 네 분이 지금 와가지고 이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신 모양이네. 네. 4543번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 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조카 결혼식 참석하려고 그 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셨군요. 자, 이번에는 4366번님 당첨됐어요. 1번 보이스피싱이 정답이고요. 다음 주에 바닷가에 가족 캠핑을 갈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바닷가 캠핑 갔다가 첫날은 비 엄청 쏟아졌고 다음날은 바닷바람에 텐트 날아갈까 봐 하루 전에 급하게 철수해서 망한 캠핑이었거든요. 양곱창 보내주면은요, 이번 바닷가 캠핑을 알차고 맛있게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닷가 캠핑에 도전하시는 가족이시네. 자, 근데요, 요거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가 아니고 구리시 수택동에 직접 가서 드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통화도 해보고 그럴 테니까 일단 이 뭡니까 포장도 가능한지 그거는 사장님하고 한번 좀 이 양꼬치 사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366번님한테 아 양꼬치가 아니고 분당의 양곱창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저는 구리 양꼬치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4366번님이 분당 양곱창을 원하셨네요.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인데요. 네. 요거 역시 사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포장이 가능한지 한번 포장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네. 자, 이번에는 1278번님 당첨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고정 채널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정답은 1번 보이스피싱이고요. 꼭 받고 싶은 나눔 선물은 냉장고 속 항아리의 당아리입니다. 왜냐? 흑수저 부모님을 만나 먹고 사느라 결혼도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아들에게 김치를 담아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278님이 예, 부모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 결혼 못하고 아들한테 김치를 거기 좀 담아서 선물로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1278번님께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항아리가 김치똥만큼 큰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들어갈 정도의 직육면체 흙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네, 하여튼 여기에 김치 담아서 아드님한테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마이클 잭슨 영화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종황 선생님하고 마이클 특집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트로트계에도 마이클 잭슨을 닮은 가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그렇죠? 트로트계의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허성이 부릅니다. 할배!

네, 허성의 나잇값 듣고 왔습니다. 자, 파블로 PD가 허성 씨 앞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트로트계, 대한민국 트로트계 마이클 잭슨 허성이라고. 재미삼아 한 건데.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가만히 노래 듣다 보니까. 옛날에 허성 씨 여기 라디오 출연해서 제가 아는데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네. 허성 씨가 또 KPGA 프로 골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가수도 겸업하시는 분인데, 예. 까무잡잡하고요. 동글동글해가지고요. 예. 아주 허성 씨 단단한 마이클 잭슨. 한국의 마이클 잭슨 같긴 합니다. 예. 나이가 잘 듣고요. 자, 계속해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7053번님입니다. 최일구님 반갑습니다. 정답은 1번 보이스피싱이고요. 오전에요. 올케가 두릅을 갖고 왔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문자로. 두릅 장아찌를 담가가지고 왔습니다. 아, 올케께서 농사짓고 바쁘게 생활하는 올케 언니한테 선물하고 싶거든요.

0: 이 피부과에서 만드는 건지 뭐 어디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이거 받으신 분이 나눔 선물 후기를 사진 찍어서 보내셨는데 이 손 안에 싹 들어가 그 앙증맞게 케이스가 생겼던데 7053번님, 예, 이거 받으셔가지고 두름동산 올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신우의 올케 두 분이 아주 의리가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잘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 동생 내외가 조카 결혼식 때문에 멀리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당첨되신 분 계신데 4543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여수 여행 갔다가 오는데요. TBS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가는 중입니다. 아, 지금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여수 여행 갔다가 KTX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승용차로 오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돈가스 PD가 이분을 연결했대네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성 청취자시구나.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예. 지금 뭘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1: 지금 승용차로 이동 중이에요.
0: 아, 그러면 누구누구 타셨어요, 그 승용차?
1: 아, 미국에서 온 동생네 네 분하고
0: 네.
1: 친정 고모님하고 저 애기 아빠하고 다섯 명이요.
0: 아, 그러시구나. 친정 고모님?
1: 네, 친정 고모님이 친정 엄마 같은 분이에요. 친정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0: 아,
1: 모시고 갔다가 같이 여행하고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0: 그러시구나. 어디래요, 댁은?
1: 아, 경기도 부천이에요.
0: 지금은 어디쯤이시고요?
1: 지금 경기도 안산 터널 지나서 가고 있어요.
0: 교통 상황은 어때요?
1: 지금 원활해요. 비 막히지
0: 아이고.
1: 않고 아침에 10시에 출발해서 오는 중이에요.
0: 아, 그 TBS 교통통신원 같이 말씀도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앞자리에 저 남편분하고 옆자리 조수석에 지금 청취자분 앉아 계신 거예요?
1: 아유, 그래도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부를 앉혀야지
0: 아,
1: 제부 후기 앉아요.
0: 제부가, 예.
1: 지금
0: 그렇구나.
1: 뒤에서 세명 여자가 셋이 앉아 있어요.
0: 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그 남편 쪽에 그 동생분이 아니고, 제부라고
1: 네,
0: 그러시는 거
1: 여동생.
0: 보니까 여성 청취자분 쪽에 그쪽이구나.
1: 네.
0: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요번에 누가 결혼식을 해요?
1: 저희 아들이 딸 둘의 셋째 막내거든요.
0: 네.
1: 그래갖고 25일 날 결혼했어요.
0: 25일 아직 안 지나 4월 25일 날?
1: 4월 25일 날, 예,
0: 오.
1: 결혼하고 잠깐 이제 20날 들어가거든요.
0: 20날 다음 주 수요일 날.
1: 네, 그래서
0: 그래서 이제
1: 여수
0: 같이
1: 밤바다 보고 가는 중이에요.
0: 그래서 같이 이제 여동생하고 제부하고 그것도 고모님하고 이렇게 모시고
1: 네.
0: 여수 어디 갔다 오셨어요?
1: 여수 저기 돌산 갓김치 나오는 여수 돌산 하고 순천 정원
0: 정원,
1: 국가도로
0: 순천만공원.
1: 예예
0: 네.
1: 오동도로 해서
0: 오동도, 여수의
1: 케이블카 타고
0: 오동도.
1: 예
0: 오동도에 갔더니 동백꽃이 아직 있습디까?
1: 동백꽃은 다 졌고요.
0: 아, 졌구나.
1: 네, 2, 3월 달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다시 와봐야 되겠어요.
0: 그 동백꽃 얘기하니까 조영남의 모란동백 노래 떠오르지 않습니까?
1: 네.
0: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이 노래. 그 노래 틀어드릴까?
1: 네, 너무 좋죠.
0: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아, 이 노래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1: 차분하면서.
0: 조영남 씨가 전에 여기 스튜디오 나와서 출연할 때, 이 모란동백 얘기하면서 자기 죽으면은, 이
1: 네.
0: 빈소에다 이 노래 틀게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 이장희 씨 울릉도에 묻어달라고 하듯이 그런가 봐요.
0: 그런가 봐요, 예. 왜요? 왜 웃으셔? 아, 어차피 뭐때 되면 죽는 건데, 뭐. 미국에서 제부 내외는 미국 어디 사시는 분들이에요?
2: 이게 네, 저 캘리포니아 살다가요. 조지아로 이사 갔어요.
0: 좀
2: 아들
0: 바꿔 보세요.
2: 네,
0: 여동생 바꿔 보세요.
2: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0: 아, 스피커폰 내놓으셨어요?
2: 예.
0: 네, 조지아.
2: 예.
0: 그 옛날에 그 카터 대통령 고향. 지미 카터, 땅콩 많이 나온 데는.
3: 예.

0: 맞습니다.
1: 아, 네, 제부님이신지 남편분인지 말씀하셨는데, 제부님이신.
0: 예, 예.
1: 그, 조지아주가 그 아틀랜타 있는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배경이 된 도시고.
0: 예, 그리고 그 남북전쟁의 결전지?
1: 그러니까. 남부군의 그 요새였던 데 아닙니까, 거기가?
0: 예, 그렇죠.
1: 야, 조지아주에서 제부님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0: 놀고 먹습니다.
1: 아이고, how old are you, please?
0: 65.
1: 쥐? 소? 예?
0: 네.
1: 소요? 소? 소띠?
0: 소.
1: 아, 61년? 예. 네. 네. 저보다 한 살 동생이시네. 네. 그 다음 수요일 날 들어가신다고?
0: 예, 예.
1: 아, 근데 참 의리 있으시네. 그 먼 데서 네, 여기까지 또 조카 결혼식 한다고 찾아오고.
0: 예. 네, 이렇게 여기 오니까 좋습니다. 네,
1: 몇 년 만에 방 아닙니까?
0: 6개월 됐어요.
1: 어, 자주 오시네.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네.
0: 그 전에는 못 왔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니까, 작년에 와, 오고.
1: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그 이란 전쟁 때문에, 그, 네. 미국의 그 휘발유 값이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0: 예, 많이 올랐어요.
1: 어떻게 오른 거예요? 한 번, 우리 청취자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우리는 지금 네. 리터당 2,000원 하니 많이 그러는데, 미국은 네. 어때요? 원화 베이스로 하면?
0: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10월 달에 왔었는데, 그때는, 달러로 해서 한 2불 50전.
1: 네. 지금은?
0: 원 갤론에.
1: 네.
0: 그랬는데, 지금은 한 3불 50전에서 4불.
1: 그러니까 네네. 미국은 또 단위가 갤런이라 저 헷갈리는데 리터로 이렇게 비교가 하면 안 돼요? 리터로 해주면?
0: 그 4리터죠 그러면 4리터가 한 4불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터당 1불 하면 한 1,500원?
1: 1,400원, 1,500원이구나.
0: 네, 근데 이제 그게 캘리포니아 주는 훨씬 더 비싸고. 다른 주는 대부분 그렇게 그 정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50개 주는 예, 리터로 한다면 한 1,500원 생각하면 된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500원 정도밖에 안 싼 거다 이런 얘기네.
0: 예, 그렇죠.
1: 미국이 네. 워낙 뭐 기름값이 워낙 싸기로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행 다녀도 좋고.
0: 근데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훨씬 비싸요.
1: 거기 리터당 한 2,000원 넘어요, 그러면?
0: 예, 2,000원 넘죠.
1: 야, 그 미국 사람들 진짜 힘들겠네. 예.
0: 예.
1: 아이고, 미국 소식 여기까지만 듣고. 아니, 언급결에 이렇게 또 갑자기 그 뭐 여수 여행하다가 조카 결혼식 얘기하다가 미국 정세까지 얘기를 해봤네. 그 한마디 더 물어봐도 돼요? 그 뭐.
0: 예, 말씀하세요.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옆에서 볼 때.
0: 예. 예.
1: 미국 사람들의, 물론 정치적 정파성을 갖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지금 이란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0: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는 좀 어렵고.
1: 그렇겠죠.
0: 대부분의 반응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1: 네.
0: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는 걸로 할게요. 예.
0: 네.
1: 아니, 미국에서 6개월 만에, 뭐, 간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6달 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허리케인 라디오는 처음 들어보셨겠네요, 선생님. 예? 네?
2: 전에는 20년 됐어요.
1: 네, 아, 그랬습니까?
0: 네. 미국 간 지는 뭐 40년도 넘었죠. 40년 됐죠.
1: 40년 넘었는데 40년 동안 계속 먹고 누르셨어요?
0: 아니죠.
1: 근데 뭐 하셨어요, 거기서?
0: 정원 관리.
1: 정원 관리.
0: 정원 공사.
1: 아,
0: 그런 거였죠.
1: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 TBS가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청취자분들이 이제 서로 돕자 그래가지고 청취자들 중에서 이렇게 뭐 음식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선물을 보내줘요.
0: 네.
1: 그래서 순댓국도 보내드리고 막 그러는데 미국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도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줍니까?
0: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예 그런 건 없어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천이시라 그랬죠? 처형네 집이? 네.

0: 예, 잘 가시고요. 잘 올라가세요.
1: 예,
0: 예, 오늘 전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예. 하여튼,
1: 예,
0: 땡큐.
1: 안녕히 계세요.
0: 땡큐 베리 머치. 이
1: 요, 감.
0: 모란동백 노래 아세요? 조영남. 자, 그러면 잘 올라가시고, 자, 조영남의 여수를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동백꽃 이야기 하다가 조영남의 노래 듣겠습니다.

요거 할 때는 약간 좀 눈물이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자, 저영남의 모란 동백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무슨 뭐 큐시트 따로 없어요. 그냥 쭉쭉 그냥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노래도 틀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9629님이 문자를 보내셨네. 조금 전에요. 중년 부부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허송 씨의 노래 나이값 진짜 웃기네요 하시고 내렸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게 우습다 하시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허성 씨 노래의 나이값 노래만

말이 재밌다고 하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예. 저 9629님 그저 택시 기사님한테 뭐좀 보내드려 이렇게까지 예? 모니터를 해가지고 예? 문자를 보내주는데 PD들이 뭐 하냐 이럴 때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보내드리고 그래야지. 자 9629님, 자 파블로 PD가 이거 보내드린대요. 파주시 한과 쌀감이래 오란다 강정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는 973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 보이스피싱입니다. 매일 애청만 하다가 의정부에 살고 있는 화물 브라더스 구광회라고 합니다. 저는 포천 아트센터 입장권이 필요해요. 집사람하고 봄나들이 가고 싶어요. 처음이라 떨리네요. 9738님 문자 잘 들어왔고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아내분하고 좋은 나들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오늘 금요일 3부,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참여 가능한 실버돌 힘든 시호. 오직 노래 하나만 열정을 갖고 사는 분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가왕이 탄생했었죠. 울산댁 이세미 씨. 오늘은 새로운 도전자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은 아까 신청곡 못 들려드렸는데 박경애가 부릅니다. 고개사의 첫사랑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직업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조금 전 오후 2시를 기해서 서울 전 권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도 30도를 넘어서 덥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도로 곳곳에는 작업도 있고 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이라 정체 길이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결되는 서부간선 도로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오금교부터 쭉 밀리고 있고요. 내부수단로 성산 쪽으로 가는 데는 홍지문 터널 안 3차로 있던 고장차 방금 전에 이동을 했지만 그 여파로 기름램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 습도는 3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푸른 날개입니다. 데디 파이팅.

푸른 날개 데디 파이팅 듣고 왔습니다. 자, 나눔 선물 당첨자 두 분 더 알려드릴게요. 4499번님이에요. 1번 보이스피싱이 정답입니다. 제가요, 7년 전에 파산 선거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걸릴 뻔했거든요. 아, 안 걸리셨다는 얘기네. 다행이네요. 진짜로요, 은행 앞에서 여자 사기꾼을 직접 봤거든요. 끔찍합니다. 오란다 세트 보내주면 와이프와 잘 먹겠습니다. 네, 4499번님. 아, 그런 아픈 추억이 있으셨네. 그래도 안 당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4499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력 세트 보내드릴게요. 9310번님. 정답 1번이고요. 독일 티를 받고 싶습니다. 독일 차. 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녁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5명 제자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독일 차를 선물하고 싶네요. 네. 9310번님께 독일산 최상급 찻잎과 건조과일을 엄선해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60살 이상만 참여 가능합니다. 오로지 열정 안으로 살고 계시는 가수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두 분 새로운 도전자가 출연하는데요. 남산 한동안. 한동안 남산 두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민의 방송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두 분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류지강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0: 미스터의 산실 보정 없는 신금 승부 짠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힘든 싱어
2: 야야
3: 아 역시 생방송이다.
0: 아니 아재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네. 이게 호흡을 못 맞추네. 저기요,
1: 방송 이거 취소 다시 해야 돼 지금.
0: 다시 해봐.
1: 생방송이야.
0: 제가 애들은 가라.
1: 제가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일구행디가 애들은 가라 그러면 저는 실버돌 하고 이분들이 힘든 싱어 하기로 했는데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시 가겠습니다. 예, 형님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구형님.
0: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0: 싱어!
1: 뭐야, 싱어가! 힘든 싱어라니까! 다시, 형님, 다시,
0: 아우, 됐어, 그만해. 이거 하다가 날 새겠습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출연 가능합니다.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오로지 열정 하나로 가수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0: 자, 먼저 보조 MC계 욕심쟁이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세요.
1: 네, 어서 오기는 하는데 시작부터 불편합니다 지금. 아니 아까 연습하실 때는 잘 하셨거든요.
2: 됐어. 아니, 그만해.
1: 실버돌 그러면 힘든 싱어 고구마.
3: 선생님 뒷끝이 있으시네요. 네. 앞을 빨리 가야 되는데.
1: 저희들이 못하고 왜 나한테 뒷끝 있다 그래?
4: 근데. 얘도 이제 60 넘었어요. 아, 얘도 그래요? 환갑이에요.
3: 아, 보기 30대밖에 안 보이시네.
4: 그죠? 얘도 환갑 때니까.
3: 네. 아, 그래요?
1: 자, 아무튼 시작은 아무튼 캐릭터에 있어서 좋으셨어요.
4: 네, 우리 네. 환갑 맞은 김태발 작곡가한테 네. 시작과 함께 문자를 보냈네. 아, 파란파도 애청자께서 예, 예. 오늘 말입니다. 태발님의 예. 보신각의 종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예리한 심사평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신각 종지기 태발님 지기님입니다.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간만에 보신각 종 한번 두드려봐.
1: 네? 그날이 오면 보신각 그날이 종. 오면 남산 씨가 노래를 잘하고 한동한 씨가 노래를 잘하는 오늘 그날이 오면은 내 입머리를 보신각 종 애들이 받아 소원을 이뤘느라고 말씀드리죠.
3: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1: 나 지금 머리 피나는 거 안 보여요?
4: 자, 박수. 아, 애썼어.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울산 아짐의 이세미 씨가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예. 실버돌로 바꿨어요. 아, 젊은 예. 아이돌이 아니고 60살 이상 되는 오로지 열정, 저기요. 네. 저 좀 보면서 예, 좀 같이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오로지 60살 넘은 분들, 네. 열정 하나만 갖고 사는 가수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쭉 했는데, 지금까지 다섯 번 우승을 해야지 가왕이 실버돌이 나오는데, 올해 초부터 했는데, 한 번도 없다가, 예. 지난주에 울산 아짐에, 네네. 예, 이세미 씨가 KTX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디어 5승 거둬가지고 첫 실버돌 가왕이 탄생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네. 자, 그래서 이 울산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잔치도 열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아무튼 제일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실버돌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 이제 가왕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이렇게 예. 좀 저희가 좀 특집으로 한번 더 모셔볼까 합니다.
4: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1: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실버돌 힘든 싱어 아까 그 제대로 못 맞춰주신 두 분 남사님하고 한동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4: 네, 그러면 자 오늘 새롭게 대결할 도전자 자 남성 도전자 두 분인데 김태발 씨 소개해 주세요.
1: 자 먼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름이 일단 특이하신 분입니다. 백두산 아닙니다. 한라산도 아닙니다. 남산이십니다. 남산. 서울예대 영화과, 오!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출중하시군요.
3: 아, 제가 어렸을 때 또 인물만큼은 또 한 인물 했습니다.
1: 예, 영화과를 졸업하셨고요.
4: 저기요. 남산 선생님. 네네. 김태발 씨가 소개할 때까지 잠깐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3: 통화 좀.
4: 예.
1: 오늘 아무튼 되게 힘든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최양나, 김혜영, 이경래. 뭐 이런 분들 동기동창이시고 오. 대전 출신의 취미로 탭댄스를 하고 계신 실버돌이십니다.
4: 탭댄스도 하시고
1: 진짜요? 오. 그리고 남진 모창이 주특기로 송대관 씨와 인연도 있으시고요. 스탠드바 MC 아 이래서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스탠드바 MC 28년 경영에다가 7순 8순 잔치 전무 MC로 나름 지역에서 아주 많이 찾고 있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시는 분은 옷장사를 하고 계신 이건 뭐 그렇게 알고 싶지 않네요. 자 백두산 아니고 한라산 아니고 실버돌 남산
4: 또 다음
1: 자 이제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도전자 우리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이 제작진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소개를 좀 이렇게 좀 써줘라 그래야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장문에 편지를 주셨어요 한동환님.
5: 네 예, 있는 그대로.
1: 예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주신 네? 대로.
6: 때는 바야흐로 80년대 초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그 영화가 상영될 무렵이었던 것이었다. 당시 썬데이

0: 서울 잡지 가수 모집 광고를 본 나는 박자는 몰라도 목소리 좋은 분을 발굴한다는 이 광고를 보고 아버지의 그 소판 돈을 도둑질을 도둑질 해가지고 서울로 왔던 것이었다. 아하! 불효자식이 따로 없었던 것이었다. 서울 상경호 바로 작곡가 사무실에 찾아가 음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옴니버스 한 곡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기를 맞아 빈털터리가 되었던 것이었다. 아이고, 연습을 몇 달 시켜 극장 쇼, 영화 한 편, 쇼 한 편, 하루에 3회씩 공연을 하면서 이곳에서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노래를 하면서 배고픈 시절을 보내왔었던 것이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길어. 지금은 남은 인생 노래도 하면서 작곡을 해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손잡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 앞장서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데 40년이나 걸렸던 것이었다. 오늘 실버도 힘드시고 이 기회를 주신 제작진과 특히 광표 형님께. 이것도 누구야?
1: 광표 형 있어. 추억의 추억의 포장마차.
0: 광표 형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주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앞뒤로 역삼역 기러기 한동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0: 저 잠깐만 쉴게요.
2: 한동안.
1: 엠블라스 불러줄까?
2: 네, 잠깐 쉴게요. 고맙습니다. 멘트 하신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김태발 씨 정말 오늘 고생했네.
0: 이 글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네,
1: 그렇구나. 네,
0: 직접.
1: 알겠습니다. 남산 씨, 자, 예, 예, 먼저 청취자께 인사 좀 해주시죠.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의 로맨티스트. 차만 타면 오는데, 우린 모두 연극 배우, 또 이상해란 노래 가지고 전국 방송을 통해서 네, 열심히 방송 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국민가요를 한 곡 알리고 싶은 진정한 가수, 가수 남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 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동안 씨도 소개 좀 청취자께 인사 좀 해주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한동안이라고 인사드립니다.
1: 이게 몇 번 하려고 그래. 네.
4: 저는 뭐 80년대 저 아까 멘트 저 적어주신 그 우리 저 김태현 선생님께서 읽어주셨지만은 네, 그 내용과 똑같이.
1: 네. 네. 아, 소판 돈을 올라와서 사기를 당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
4: 그 아버님께 지금도 네, 이제 그 돌아가셨지만은 네, 자꾸 하셨지만은 그 저 죄를 못 갚고 아이고. 또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요새 그 정치인하고는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이름이?
4: 그 자꾸 나를 한, 네, 한동안 유튜브 검색으로 막 그 정치인이 자꾸 옆에.
1: 뭐 그 친족 관계 그런 건 아니에요?
4: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1: 아, 그런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0: 근데 뭐 머리스타일, 머리스타일은 살짝 비슷하세요.
4: 그래요?
0: 자, 아니, 근데 예, 제가 예, 아까 소개해 드릴 때 좀 뭐 예대 영화과를 나오신 것까지 아, 이해하겠는데 예, 예, 뭐 특기사항 말씀드릴 때 예, 뭐 깜짝 놀란 게 탭댄스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3: 제가 탭댄스를 배우고 싶어 배운 게 아니고 예, 동지 나야나를 작곡하신 예, 그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께서 그 제가 2012년도에 못가란 노래를 그 선생님들이 받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탭댄스를 배워봐라. 남산에 맞는 체형 컨셉은 탭댄스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 쪽에 아는 분을 통해서 예, 그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숨이 차가지고 뛰면서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보다 못하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그렇지, 게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예, 2년 동안 하다가 예, 때려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목가 뭐 그다음에 후속곡 나오는 노래를 가지고 예, 안무를 맞춰서 무대에서 그 뭔가 보이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어떻게 살짝 아 그래도 말 나온 김에
3: 이따가 예, 이제 노래하면
1: 노래하면서 예, 지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3: 시간이 짧으니까
1: 이제 두 아저씨들 모시고 지금 예,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예,
1: 자 그러면 두 분 소개 이 정도 하면 되죠.
0: 아니, 요거 하나만 궁금해요. 광표 형님 저는 모르는데 일구 형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광표 형님이
4: 네,
0: 누구세요?
4: 광표 형님은 네, 저의 그 참 우리 은인이시기도 하고 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이세요.
1: 네.
4: 제가 2010년도에 앨범을 처음 나왔을 때 방송국에서 앨범이 나오면 노래를 요구적으로 다 틀어주는 줄 알았어요.
1: 아.
4: 근데 절차가 있고 순서가 네, 있고 그래서 광표 선배님이
1: 광표 형한테 신세를 졌다. 광표 씨라고 추억의 포장마차 노래 부르신 분이고 이 자리에서 힘든 신거 그때 출연하셨던
4: 네네 네,
1: 그 자리에서 자 일단 30초 셀프 PR 요거까지만 소화를 하고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남산 씨부터 셀프 PR 시작.
3: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로맨티스트 가수 남산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우린 모두 연극배론 노래를 신곡을 발표를 해서 오늘 그 TBS 허리케인 최혁우의 라디오 프로에 처음 왔는데요. 아무쪼록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예. 이 노래가 또 국민가요 될 때까지 열심히 응원해서 홍보해서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남산입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차만 타면 오는데는 이제 첫 번째 곡으로 예, 예, 예. 본인의 노래니까. 예. 자, 이어서 자 그다음 한동환 씨 셀프 PR 스타트.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작사 강경숙 작곡 제가 했고 한동환이가 했고 편곡은 정경천 선생님 정짜르트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야 네 이거 갖고 한번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편곡을 잘 해가지고 열심히 돌아가고
1: 네. 아, 이 노래 지금 나가는 편곡을 정짜르트 선생님이 지금
5: 네네 네.
6: 그럼 예전에는 그 아주 오래전에는 소판돈으로 하셨는데 그 이번에는 뭐 염소라도 파셨습니까?
5: 아 이거는 염소도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번 돈으로
6: 아 뭐라도 혹시 팔았을까 봐.
1: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베이징에서 트럼프가 네. 비행기에 올라타고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자 잘해라. 시작을 할 건데 네. 자 두 분 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자고.
3: 어, 그래요? 네, 예.
1: 자 우리 다들 60 넘어서 열정 하나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렇죠. 뭐 있어요?
3: 예.
1: 제가 열정 그러면 열정 하서 네. 구호를 외치자고. 자 인생 뭐 있어? 열정.
3: 열정.
1: 열정.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두 분의 라이브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발 씨가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6: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가지고요,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로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한동한, 네. 2번 한동안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남산식이니까 자꾸 그 얘기가 떠올라. 배가 남산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재미삼아 드린 얘기예요.
3: 남산이 원래 서울 예전 옛날에 교통공사 거기 있었어요.
1: 아, 예. 그래서 예명을 네. 남산으로 하신 거예요?
3: 그때 캠퍼스 거기 있었어요. 드라마 센터에.
1: 아, 그래서 예명을 남산으로 하셨어요?
3: 아니, 그게 아니고 남산이라는 이름은 작곡가수님께서 원래 본명이 남진희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떨치고 빛나라고 했는데 네. 작곡 선생님께서 남진 선배님하고 남진이한테 전화하면은 헷갈리시네.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이름 바꾸라. 네. 그래서 남봉군으로 했는데 네. 남봉군은 가수 이미지 안 좋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의 중심의 산. 세계 최, 아, 서울의 최고의 산이면 알았습니다. 최고의 가수가 되라고.
6: 더 자세한 거는 그 이메일로 아, 예, 예. tbs.co.kr로 아, 부탁드립니다.
1: 두 분한테 뭐 이렇게 질문 드리기가 사실 겁나. 뭐 하나 질문하면 한 10분씩 얘기하시니까.
3: 물어보시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
1: 자, 그러면 첫 번째 남산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라운드는 본인 노래 대결이니까.
6: 그쵸, 예.
1: 자, 남산 씨의 대표곡 차만 타면 오는데.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박수.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어디로 오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6: 예.
5: TBS로.
1: TBS로 오는 겁니까? 아, 좋습니다. 예. 안무 아주 멋지네요.
6: 탭댄스도 좀 쳐주실 거예요? 오, 탭댄스를 보여주십니다.
1: 자연스러운 탭댄스는.

0: 상암동을 온다는 게 아니고 고향을 오는데 아. 왜 이렇게 못 왔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1: 저번에 노래하시면서 그 멘트를 계속
0: 차가 자율주행차인가 봐. 차만 타면 온대. 예? 자자잔 짠

0: 타면 오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아니, 힘 안 들었습니다.
0: 이 탭댄스까지 하시고 또 다른 안무도 하시고.
1: 아, 원래 이제 노래하면서 안무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평상시에 또 연습만 하기 때문에 뭐
0: 네, 그러시군요.
1: 사실
0: 이 노래 중간에 약간 좀 헉헉 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1: 원래
0: 괜찮으실까?
1: 그 라이브의 묘미가 되게
0: 아, 그렇습니다. 아, 여유가 넘치죠.
2: 4566님께서 남산 가수님 벌써 어머 벌써 실보이신가요? 중저음의 멋진 보이스와 중년의 깜찍한 안무가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네. 서울 대표 실버 가수님으로 한 5승 가시죠? 화이팅 야. 하셨어요.
0: 5승하시면 아, 예, 가왕 되는 거예요.
1: 예, 예. 예.
2: 근데 우리 남사님이 아까 저희가 질문 드리면은 대답을 길게 해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까먹고 있었는데 7순, 8순 잔치 MC도 보시고 스탠드바 아, MC도 보시고
1: 제가 원래 저기, 말을 잘 못했어요.
2: 그런데
1: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부럽더라고.
2: 예.
1: 그래서 이제 뭐 잡지 책을 보고 옛날 썬데이쇼 같은 거 유일본지
0: 예, 예. 예.
1: 그리고 말
0: 주간 경향은 재밌게. 안 보셨어요?
1: 네?
0: 주간 경향.
1: 네,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예.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고 그래가지고
2: 예.
1: MC 잘하는 사람 보면 가서
2: 예.
1: 그 적어오고 예. 연설 많이 했죠. 거울 쳐다보고.
3: 아, 그렇지. 성경을 봐.
2: 네? 저기 성경을 보시는.
1: 나는 이제 성가모니 부처님을 말이. 많이 지금
0: 자, 한동안 선생님 네. 잠시 끼어드시면 네. 청취자들이 헷갈려
1: 저 친구가 원래 저렇습니다.
2: 아니 그럼 7순이나 8순 혹은 스탠드바 MC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제가 그대로 7순 8순 잔치는
2: 네.
1: 그 이렇게 이제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밤호수는 이제 그 MC를 봤는데
2: 그러니까
1: 어떻게 진행했냐면
2: 큐
1: 이제 쇼 MC하고 예. 5분 MC가 있어요.
2: 아니 아무거나 해주세요 제발. 예.
1: 오후 5시를 출발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1부 라이트 오픈쇼는 9시, 2부 골든쇼는 12시, 3부 라이트쇼는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진행에 인사 남산 인사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죠.
2: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짧게
0: 별로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1: 네, 별로. 예, 예.
2: 자, 자 그리고
0: 여기까지 하고.
2: 예, 예, 예.
0: 자 이제 다음 도전자 앞뒤로 읽어도 한동안 뒤로 읽어도 한동안
2: 한동안
0: 그 얘기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서
3: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2: 네.
0: 저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엄영수 씨 생각이나
2: 아 맞아 아껴주시고 나눠주시고
0: 자 한동안 씨의 대표곡입니다
3: 돌아오지 않는 사랑
0: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이 부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랑 문자 주세요 어디 갔다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2: 간 건데 안 돌아오는.
0: 안 돌아오지 않는 사랑.
3: 이런 애련한 노래입니다.

0: 1년을 모아놓고 돌아오지 않는 거. 잘한다 한동안.
1: 고맙습니다.
0: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람.
1: 성경책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0: 네.

0: 감사합니다. 네.
1: 앞으로도 안녕한 두개 사랑 돌아오지 않는 사랑. 네.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뭐를 두지 말자.
0: 미련을
1: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이 노래 지금 저 우리 스토킹 범죄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 이거 권정가요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사랑 미련을 두지 말아야지 자꾸 미련을 둬가지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 최일구 선생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MBC 계실 때부터 존경을 했던 선생님.
1: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셔.
2: 아, 정말 근데... 카리스마 이거. 나는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요번
3: 어디 지방선거나 어디 뭐
1: 여보세요.
2: 그때 여기 계셨어.
1: 여보세요. 그러지들 마시고. 자, 크게, 여보세요.
3: 예, 뭘 보세요?
1: 문자 소개해 주세요.
3: 왜, 쑥스러우세요? 칭찬하니까.
1: 아니 아니.
2: 아니 근데 깜은 딱 진짜 깜이신데 여기에 계시니까 좀
3: 그러니까 어디 뭐 부산 어디 나가시지 그랬었어요.
1: 자, 문자 소개 시간 없어. 여보세요. 조용히 좀 해 주시고. 아, 이 아저씨들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자.
3: 아, 그래도 최근 중에 제일 재밌어요, 두 분이.
1: 소개해요, 빨리. 예.
3: 신현목님께서 소도적 장길산 후에 한동안님 구수합니다.
1: 무슨 소리예요? 맞습니다.
3: 아, 소도적 소.
1: 아니 친구분 같은데. 소도적 장길산 후에?
3: 예,
1: 장길산 후에 왜?
2: 글쎄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3: 예. 아니 그 소도적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 아까 바디 노우님께서
1: 아 소판돈 많이 받았다 그래서
3: 투박한 노래 속에 진심이 있는 듯합니다.
2: 맞습니다.
3: 그리고 유튜브로 한 청취자분께서요, 와우 작곡가 한동안 가수님 오늘 의상이 너무 멋지시다고.
1: 오늘 핑크빛으로
2: 강표 선배님이 한벌 맞춰주셨어요.
1: 저기요, 그냥 예스 노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 분홍색 옷을 남산 씨는 녹색 옷 입고 오셨고 또
3: 은성과 옥성님께서 안녕하세요 멋지신 한

0: 노래입니다.
1: 네네.
0: 남산 씨는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1: 그 남재 선배님의 빈자를
0: 오,
1: 준비했고요.
0: 그래요? 그러면 네. 앞으로에도 한동안 뒤로에도 한동안은 뭐
2: 아,
0: 준비했어요?
2: 제가 또 가장 아끼는 우리 또 가수 백음성 씨라고 있어요.
0: 네. 네. 수식어를 좀 줄여주시고 네.
2: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랑의 길을 맞아요.
0: 백음성의
2: 지금 알려지고 있는 우리
0: 백음성의 사랑의 길을 맞아요.
2: 지금, 예.
0: 저희 라디오에 허리케인에서도 몇 번 틀었습니다.
2: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듣고 계셔요.
3: 진짜요?
2: 백음성 씨가.
0: 백음성 씨, 저 듣고 있으면 문자 좀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 자, 그러면 남산 씨.
1: 네.
0: 빈자, 남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박수.

0: 리틀 남순이네, 리틀 남순.
1: 진짜 남진 선생이 여기 쫙 나온 것 같아요. 어, 정말 남진 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2: 남진 선생님하고도 많이 노래를 같이 하셨어요.
3: 여보세요? 아, 저하고 얘기가 있는데 통화.
1: 여보세요는 제가 쓰는 거예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3: 아니, 저도 옛날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아니, 가만있어 봐요. 여보세요, 가만있어 봐. 아니, 여보세요. 남진 선생님 앞에서 예. 예, 이 남산 씨가 노래를 같이 쓴 적이
3: 있어요. 아, 제가 86년도에 예. K본부에서 제가 빈잘부에서 1등을 했죠.
1: 그거를 남진 씨가 알고 있습니다.
3: 아니, 같이 출연해서 당연히 알고.
1: 아, 그 프로에?
3: 콘서트에도 제가 출연해서 갖고 또 작곡가 선생님하고 제가 또

0: 같은
1: 그 제자. 싱크로율이 남진 씨가 뭐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0: 아, 선배님께서요? 네. 그러니까 선배님이 뭐 거의 똑같다고 하죠.
1: 아, 똑같다고. 아, 진짜 남진 씨가 스튜디오에 온 줄 알았어. 예.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그러니까 거의 솔찬이 비슷하셔요, 진짜.
0: 아, 솔찬이 비슷한 게 아니고.
1: 아, 100%래잖아, 여보세요. 아니,
0: 100%라는 게 자꾸 네. 딴소리하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왜 딴소리하고 그래?
2: 아무튼 질문 드리는 게 두려워요, 남자님. 아니, 근데 우리 한동한 가수님이 제가 아까 표정을 봤는데 우리 1900D가 빈잔을 저주 따라서 부르시니까 네. 어 입을 크게 벌리시고 침을 흘리시면서 왜 그러신 거예요?
0: 아니, 노래 응원해 주려고 할 때는 따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2: 저 좀 맞춰서 들어오세요. 좀. 자, 유튜브로 바디도우님께서 남사님 그 빈잔을 노래로 그냥 아주 솔찬히 채워주시는구만. 예?
0: 솔찬히 안 써있는데 보니까
2: 아, 지어내는 거예요. 좀 살짝 MSG 리틀 남진 같아요라고. 그게 보이세요?
0: 아니, 안 보여도 간으로 가는 거죠.
2: 오, 희한하시네.
1: 너는 안 되는 거야.
2: 아, 있는 그대로.
1: 경력 앞에서 안 돼, 너는.
2: 와,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0: 안 봐도 간이.
1: 안 봐도 아는 거지.
0: 그러셨다니까요.
2: 아, 5859님께서.
1: 네가 안만 보신각주에 머리를 부딪혀도 안 너는 안 되는 거야.
2: 요번에 제가 제대로 읽는지 좀 MS 치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네, 네. 5859님께서 남산 가수님, 빈잔. 너무 잘하시네요.
0: 그건 오리지널 맞는 거예요.
2: 어,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그 소리님께서 남산 가수님의 저돌적인 음성이요. 정말 근사합니다.
0: 네, 그건 맞는 거예요.
2: 네, 맞네요. 오, 정확하시네요.
0: 그님 오셨다니, 그님이.
1: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앞으로 해도 한다고. 뒤로 해도 한다고.
2: 뭐 재미 부추셨어요.
3: 고맙습니다. 네. 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출마하시면 제가 선대
1: 이어져요. 어제까지 저 후보자 다 등록 끝났어요.
2: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
3: 23대.
1: 예. 아, 23대. 알겠습니다.
2: 근데 한동훈 가수님하고 한동한 가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손도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지금.
3: 아, 저는 여보세요. 아버님이
0: 저는 부처님 모시겠습니다.
2: 아, 그래요?
3: 저는 아버님이
1: 자, 자 노래 마이크 앞에 노래 안 하실 거예요?
2: 저희는 특정 동교와 상관없습니다.
1: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네. 백음성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길을 맞아요. 맞아요. 박수 문자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네, 한동안 씨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아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저 아까 저 한동안 씨가 그랬잖아요. 백음성 원곡자가
2: 네.
1: 노래 지금 듣고 계시다고.
2: 예.
1: 근데 문자를 보내달라는데 문자 왔습니까? 문자를 안 보내셨다는데? 예.
3: 그럼 지금 어디 행사 가다가 차에서 듣다가 셋이라고 내가 했거든요.
1: 아, 예. 그렇게까지만 약속했는데 예. 예. 그러면 백음성 선생이 지금 그 깜빡하고 또 안 들으셨을 수가 있겠네.
3: 내가 재탁 재방송 들으라고 보내주.
4: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이제 손오배 관계인데요. 예. 그 친구가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요. 아마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아마.
1: 저기 아, 아까 통화했어요. 통화했대는데.
4: 또 잘 쓸 거야. 아마.
0: 저기 남사님.
4: 예, 예.
0: 혹시 노래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냥 멘트 하시는 게 편하세요?
4: 멘트도 편하고 노래하고 다 편합니다.
0: 아, 제가 보기엔 멘트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4: 아니, 다 편하고.
1: 김태발 씨. 예.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시고.
0: 4146님께서
1: 한동안 씨 문자.
0: 한동안 가수님 한 표 드립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5: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유튜브로 소리님께서 사랑이 비를 맞아요. 그 한동안 가수님이 원곡보다 더 정말 아름답게 그려주십니다.
5: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0: 안 되지. 원작자가 듣고 계신데 지금. 네.
1: 자 이제 두 분의 대결을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인들 노래였고요. 두 번째는 다른 가수들의 노래했는데 자 오늘 어떠셨는지 남산 씨부터요.
4: 오늘 첫 방송인데요.
0: 아, 두 번째 방송도 있으신 거죠?
4: 아니, 저 처음 출연했다고요.
0: 아, 저요?
4: 그래도 아니, 가네가 해왔고.
1: 몇 번 나오기를 이미 예약이 된 거예요?
4: 아, 예약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네. 처음 왔는데
1: 아,
4: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우리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신 우리 네, MC 선배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1: 아, 고맙습니다.
4: 네. 네, 제가 또 열렬한 팬입니다.
1: 네.
4: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 어때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4: 아이, 우리 친구도 잘하죠.
1: 아니 그러니까
4: 아니, 오늘 뭐 당연히 제가 이겨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3: 아 제가 양보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셔요. 나는 이제 또
4: 보세요. 양보를
1: 한동안 씨는 양보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3: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즐기고
1: 그러니까 왼쪽이 하는 일 오른쪽이 모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3: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나는 이제 친구하고 한 살 차인데 예. 친구로 텄어. 그 이기고 지고가
0: 지금 텄어 아니라. 그러면서 일구하고도 튼다.
3: 아니 우리 선생님은 내가 이제 23대 때 내가 이제 선대
4: 연장 시간 많이 가서
0: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한동호 씨 네. 그럼 진 걸로 할까요 그냥?
3: 아니지 그래도 한번 봐야지.
4: 사람은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1: 자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까지 하고요 오늘의 결과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잠깐 그 알려드린 말씀 나가는 사이에 한동환 씨가 이거 패자 벌칙 나온 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자, 냉철하게 오늘의 우승자, 자, 발표해 주세요. 김태걸 씨.
2: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한동환 님.
1: 네.
2: 어떻게 양보 됩니까, 안 됩니까?
3: 양보 해야죠.
2: 어, 양보합니까?
3: 네.
2: 진짜죠?
3: 네.
2: 자, 그럼 바로
3: 그게 깨끗하고 편하지.
2: 예수래요?
4: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마음이 넓어.
2: 자, 양보는 일단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1: 누구예요?
2: 아, 지금 밖에서 막 채점을 계속 하다가.
1: 네.
2: 채점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막 채점 하려고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지방선거 나가셔라 뭐 MBC가 어떻느니 뭐 가지고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작진들은 이걸 택했습니다. 한 줄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승은!
4: 아니 우리 저 선배님 그 우리 한동안 가수가. 네. 자꾸 정치적으로 나가라고
2: 저기
4: 맞은
2: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1: 자, 오늘 다
4: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2: 그만하세요 이제 좀.
1: 자, 오늘 끝곡 예, 두 분 노래 1절씩 보냈네요. 1절씩.
2: 네,
1: 그래서
2: 고맙습니다.
1: 첫 번째 1절은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2: 네.
1: 두 번째는 한동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2: 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김태발 씨도 고생했고요.
2: 감사합니다.
1: 누가 최고다?
2: 실버놀이 최고다!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 32분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산에 불이 나서 현재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울 전 권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온도 높아서 노약자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부쩍 길어진 가운데 돌발 상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마포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더 가서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갓길 쪽에서도 역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 습도는 4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게 퍼스널 필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저희가 한 주 방송 쉬고
2: 오랜만에 뵙네요.
1: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2: 네, 저희의 중요한 연례 행사여서.
1: 네, 딱 두 번 있거든요. 전주 아니면 부산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제가 농담처럼 전주국제영화제는 진정한 봄이다.
2: 아, 맞죠.
1: 진짜 봄이다 했는데 어떠셨어요? 전 생각보다 추웠거든요.
2: 오, 저도 너무 추웠어요.
1: 그렇죠.
2: 근데 저는 또 이제 오늘은 안 계시지만 시아님도 전주를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네, 시아님이 네. 또 꽤 길게 가셔서 먼저 내려가 계셨단 말이에요.
1: 네.
2: 그래서 시아님이 저한테 유진님 진짜 추우니까 옷을 단단히 입고 오라고
1: 특파원을 해주셨군요.
2: 네, 저의 그 날씨 기미상공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전 좀 따뜻하게 입고 갔습니다.
1: 저는 그 듣지 못해서 전 좀 고생을 하다 왔어요.
2: 너무 추웠죠.
1: 네.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본 여러 영화가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영화가 있죠. 그 먼저 시아님이 내려간 이유이기도 한
2: 네.
1: 시아님이 직접 출연도 하신 조연출뿐만 아니라 출연까지 하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친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네. 싶은 장건재 감독님의 지축의 밤이죠.
2: 네. 시아님 성함이 크레딧에 네 번 나오더라고요. 뭐뭐였는지는 저도 이제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출연진으로 장건재 감독님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고

0: 조연출로
1: 네,
0: 한번 나오고.
1: 조연출로 나오고 뭔가 이렇게 뒤에도 몇
0: 네.
1: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카운팅을 해봤는데 시아님 이름이 총 4번 나온다. 한 영화에 크레딧 4번이 나오는 여자다.
0: 간단하게 영화 설명을 드리면, 지축의 밤은, 지축역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지축의 밤이고요. 전 사실 지축이 막 땅의 축
1: 네, 저도
0: 그런 뜻인
1: 그런
0: 줄
1: 제목인
0: 알았어요.
1: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지축의 지방에서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두 영화 감독 남녀가 각자 연애의 어떤 순간을 각자 영화로 만드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근데 남자 감독, 태훈 감독은 연애 시작을 다룬 것 같고, 아름 감독님은 연애의 거의 사실상 마지막?
1: 마지막? 약간 권태기 같은
0: 네.
1: 시기?
0: 헤어지기 직전에 다룬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을 이제 강진아 배우님이, 아름 감독님이 연기해 주셨는데, 그 크루의 조연출로 저희 시아님이 나오시니까요. 이제 영화 공개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아님의 얼굴과 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시아님이 저희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분량이 훨씬 많았어서.
1: 그니까요. 저는 약간 엑스트라처럼 나온다고 생각을
0: 그니까요.
1: 했지만,
0: 네.
1: 어쨌든 너무 즐거운 경험이니까 보러 갔는데,
0: 네.
1: 생각보다 그두 번째 에피소드에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0: 상당히 비중이
1: 상당히
0: 높으세요.
1: 비율이 높으시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이게, 물론 연기 톤이 잘 조절된 거겠지만, 저희가 아는 시아님과 되게 비슷해요.
1: 맞아요. 저도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0: 네. 밥 먹고 합시다, 이런 거.
1: 시아님이 뭔가 스스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셨지만,
0: 네.
1: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거든요,
0: 늘
1: 평상시랑.
0: 보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말하고도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했지만, 그중에 저희 퍼스널 필름 라디오가 나옵니다.
1: 네.
0: 크레딧에도 퍼스널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2부에서 주인공이 차 안에서 라디오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아주 잠깐 저희 만약에 우리 방송의 일부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찬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약간 그 부분도 그래서 약간 권태기에 관한
1: 맞죠. 그런 내용이니까.
0: 얘기였으니까 약간 맥락이 아예 없진 않다. 나름 저희 팟캐스트가 나온 맥락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2: 본 방송은 TBS와 퍼스널 플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0: 전주에 관한 후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사이에 5월은
1: 어린이날이 있었고,
0: 네.
1: 어버이날도 지났고.
0: 오늘은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또 카네이션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특집은 스승의 날 특집입니다. 우선 뭐 정말 간단하게 각자 뭐 학교에서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좋든 안 좋든 간에?
1: 저는 근데 좋은 쪽으로 기억이 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언젠가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TV 프로그램에 뭔가 한국어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를 맡으시기 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오셨었는데,
0: 네.
1: 그 시기에는 이제 뭔가 선생님에 대한 파묘를 하는 것이 또
0: 아, 그쵸.
1: 학생들의 굳은 취미이지 않습니까?
0: 그쵸.
1: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
0: 네.
1: 선생님의 그걸 누가 찾은 거예요.
0: 오,
1: 그 방송의
0: 네.
1: 클립이 이제 온라인에 있었는데, 누가 그걸 보더니, 근데 저희 그 선생님이 성함이 굉장히 독특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생기신 분이 그 성함이면 이 선생님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0: 아, 네. 동명인이 있을 수
1: 네,
0: 없다.
1: 동명인이 있기 되게 어려운 성함이셔가지고,
0: 네.
1: 그 영상이 굉장히 이제 저희 학교에서 화제가 되면서 그냥 되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어요. 뭔가 방송에 나왔는데 한국어 겨루기 프로그램에 나간 국어 선생님. 그런 정도로 뭔가 일에 진심인 선생님, 약간 이런 웃긴 일화가 있었어서 그 선생님이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0: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과목 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과목을 정말 잘
1: 그니까.
0: 관련된 활동을 하는지, 사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기도
1: 그니까요.
0: 하고, 그냥 교실 내에서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
1: 그래서,
0: 사람의 과거를 알았을 때
1: 그니까.
0: 되게 재밌었을 것
1: 되게
0: 같아요.
1: 신기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0: 네. 제가 떠오르는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으신 약간 제일 한국 조선인 분이셨어요. 저희 고등학교에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1교실 하기 전에 0교실을 책 읽는 시간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었는데 항상 도서관에 가장 먼저 계시고 보시는 책도 그분이 언어를 워낙 좋아해서 뭐 어느 날은 포르투갈어, 어느 날은 폴란드어 그렇게
1: 신기하다.
0: 펼쳐놓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그 어떤 국영수, 수능 공부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되게 찻집에 온 것처럼 되게
1: 그러게요.
0: 캄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인도어로 선생님의 구루라고 하던데 구루가 되게 비단 가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훈을 주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어른 같은 느낌이 그분에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많이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싫어하는 소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스승분들이 계시고 영화 속에도 이제 사실 이런 선생님이 나오는 영화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학교에서 틀어주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두 영화도 제 기억에는 교실에서 한 번씩 봤었고 다시 보니까 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좀 감상이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두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가져온 영화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과목은 음악입니다. 음악, 영화 하면 떠오르시는 영화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져온 영화는 마침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스쿨 오브 락입니다. 제가 사전에 유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영화 감독이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라는 거를 영화 처음 봤을 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성함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영화를 소개하자면 진짜 대단한 코미디 배우죠. 잭 블랙이 장기 자랑을 하는 영화고요. 약간 이 록밴드에서도 되게 뒤처지는 그리고 각광을 못 받는 G핀이라는 인물이 이제 친구 집에 이제 새들어 살면서 되게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보조교사 겸 말하자면 땜빵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지만 결국 땜빵으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온 전화를 듀이핀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듀이핀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친구 행세를 하고 되게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되게 규칙이 되게 딱딱한 되게 빡빡한 학교에 들어가서 보조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이제 교육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본인 역시 그닥 사실 존중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음악 수업 때 이제 피아노라던가 첼로라던가 그런 걸 연주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걸 보고 이 듀이피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가 전에 밴드랑 하고 싶었던 진정한 락 경연대회에 나가서 한번 내가 한탕을 해보자.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나쁜 마음인 것 같아요. 애들을 부리려고 한 거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 락밴드를 만들고자 하고 그런 음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뭔가 진정한 락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느새 약간 아이들에게는 사랑받는 선생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진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1: 저는 사실 이번에 다시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게 정말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 음악 시간에 늘 선생님이 보여주던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 결말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0: 네네.
1: 영화의 전반부는 너무 잘 아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0: 그쵸.
1: 끝까지는 안 봤는데 앞부분은 진짜 몇십 번 본 것 같은.
0: 그리고 보면 뭔가 못 끊겠고 기억도 잘 나죠.
1: 그러니까요.
0: 그게 그 장기자랑 부분이죠.
1: 맞아.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뭔가 어태타가 자기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또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나 이거 다 본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감상이 드는 그런 약간 추억의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저 잭 블랙이라는 사람이 뭔가 메타적으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0: 그러니까
1: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쾌활하고 개그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이 극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듀이핀이 저는 그냥 잭 블랙 같았어가지고 처음 봤을 때도 그래서 그냥 그런 포인트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짐 캐리 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코미디 할 때 떠오르듯이
1: 맞아요, 맞아요.
0: 나 잭 블랙행의 스쿨 오브 락이 또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그 이 장기자랑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파하기 위해서 가진 락의 모든 옛날 노래 무드를 리듬에 따라하면서 네. 너네 이거 몰라? 네. 이거 진짜 모른다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우참을 어떻게 했을까?
1: 그러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았겠어요.
0: 참 어깨 하나 들썩이지 않고 왜냐면 그 장면이 웃기려면 애들이 반응이 없어야 되거든요.
1: 아 그쵸.
0: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다 떠나서 이 스쿨러블하기 실제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학생들과 잭블랙이 다시 모였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 영화에 출연한 아이들이 뭐 전부 다 배우가 안 됐더라도 지금
1: 맞아,
0: 이
1: 맞아.
0: 순간은 되게 즐겼겠구나. 그리고 이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구나. 뭐 이 친구들 정말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회계원을 해도 그들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영화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되게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쿨 오브 락에서 말하는 이 사람 몰라 하는 것 중에 제가 그나마 들어본 락 밴드가 레드 제펠린이랑 AC/DC일 정도로 이 당시에도 고전 취급받는 그런 락 밴드들을 쫙 말하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CD를 하나씩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로 처음 들은 락 노래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가수들도 모른 채 이 멜로디를 따라한 적이 있었고 제가 이 영화가 사랑스러운 점은 어쨌거나 규칙이 되게 빡빡한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특히 학부모 민원으로 상당히 괴로운 학교인데 이거 사실 요즘도 다르지 않는 것 같고 그 학부모들도 결국 이 마지막 공연을 보면 뭐 서로 다른 아빠에게 당신의 아들은 뭐 기타를 잘 치시네요. 뭐 피아노를 잘 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그들이 만든 음악에 설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안경을 쓰긴 되게 빡빡한 교장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어쨌거나 내면에서는 좋아하는 락밴드가 있는 그래서
1: 그러니까.
0: 현장 교습이라는 명목으로 이 듀이핀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락밴드 경연을 위해서 빼돌렸을 때 어쨌거나 그걸 옹호해주는 그리고 약간 너무 핍박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진정한 갈등이 뭔가 정말 이 친구들이 락밴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를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관객도 그거를 보고 싶어 할수록 밀어주는 느낌이라 전 되게 사랑스러웠던 영화입니다.
1: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뭔가 이 영화에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듀이핀이 네. 사실 선생님 신분이 아닌데 뭔가 그 선생님인 척 위장을 해서 이렇게 그 학생들과 뭐 교감을 하고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에 뭔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선택지를.
0: 네,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꽉꽉 막혀서 살지 않아도 다른 식의 뭐 취미 생활도 가능하고 이런 협업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었고 그냥 진짜 완벽하게 웃긴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좀 더 이런 슬랩스틱에 잘 반응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제가 네. 뭔가 몸개그를 좋아하는 것과 그 시절에 그런 몸개그를 좋아하는 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이 어렸을 때 이 스크롤 브락을 보면 그냥 그 이 우당탕탕 거리는 그냥 그 모든 게 웃겼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링클레이터 진짜 스펙트럼이 참 넓은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링클레이터는 뭔가 그런 비포 시리즈나 아니면 뭐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네.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영화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뭔가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0: 네, 네.
1: 근데 이런 코미디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되게 그래서 영화의 그 폭이 넓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0: 아,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누베바그를 만든 감독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누베바그도 사실 그 시대에 대한 굴욕이 되게 높아야 만들 수 있는 영화잖아요. 이제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스쿨 오브 락을 다시 봤을 때 느낀 건 이 사람 정말 락의 음악에 관한 구력도 높다. 일단 그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마인드맵으로 락의 계보를 설명하는 장면도 있고 그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CD를 그에 어울릴 것 같은 앨범을 주는 것도 되게, 어쨌거나 이 락, 어떤 락밴드, 어떤 드러머, 심지어 여성 드러머 누가 최고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 이제, 물론 영화로 봤을 때 너무 재밌지만, 이 정도의 깊이의 덕질을 어쨌든 리차드 링클레이터가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잘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반 친구, 모든 친구들이 밴드로 참여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썸머 친구 기억나나요? 되게 반장인데 되게 엄청 하나하나 토를 달던 되게 막
1: 네.
0: 벌점과 별점에 목을 매던 친구가 있었는데.
1: 정말 전형적인 캐릭터잖아요.
0: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자기가 앞장서고 싶어 하니까 너에게 몰래 하나의 임무를 줄게. 너는 밴드 매니저야 하면서 띄워줄 장면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한 열댓 명에서 20명 되는 인원 중에 뭐 기타, 베이스, 드럼은 당연히 있고, 뭐 조명팀, 의상팀, 세큐리티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밴드 구성 및 무대에 관한 이해가 너무 잘 됐다. 어떻게 한 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업무 분담, 역할 분담마저 이 사람은 정말 락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사랑에 마지 않는, 그리고 시아님이 싫어하는 에브리바디 원츠썸이 대학생 새내기 이야기고, 보이후드는 어떻게 보면 딱 소년부터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 12년의 세월의 얘기고, 참그 저희가 100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시기에 봐야 되는 영화,
1: 맞아, 맞아.
0: 그 시기에 나와 비슷한 인물이 나오는 영화를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스쿨오브락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막 과거 현재 작품과 비교해서 이 사람의 철학과 영화관 이걸 보는 것보다 그냥 어릴 때
1: 맞아, 맞아.
0: 보는 게 그게 더 정확한 감상일 수도
1: 그니까.
0: 있어요.
1: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만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냥 너무 그냥, 티피컬한, 조금 감동 포인트가 있는 코미디 영화, 코미디 뮤지컬 영화,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뭔가 이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영화를 본다는 것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
0: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먼저 락밴드를 연습한 친구들이고.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 영화를 볼때 이런 선생님들도 되게 재밌어
0: 그쵸.
1: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서 약간 그런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0: 약간 이거야말로 실패하기 어려운 영화죠.
1: 이거야말로 그렇죠.
0: 진짜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어쨌거나 규칙이 빡빡한 학교다 보니까, 문 밖으로 이제 들어올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그 교직원들을 속이기 위한 작전이 정말 철두철미하거든요. 방음 담당도 있어요, 여기.
1: 그러니까.
0: 그래서 되게 귀여웠던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봤는데, 그래도 좋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말하면,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있는 영화를 봐야 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좀 더, 열정을 쏟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좋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감독님의 구력이 높은 영화였다,
1: 맞아.
0: 그런 실감을 하게 됐어요.
1: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봤었을 때, 와, 나는 진짜 잭 블랙 같은 사람이 이제 내 선생님으로 오면은 솔직히 나는 좀 싫어할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0: 네. 아, 썸머 같은
1: 네,
0: 분이셨나요?
1: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게 선생님이 그냥 너무 이렇게 그
0: 그쵸,
1: 굉장히
0: 사실.
1: 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0: 네.
1: 선생님의 열정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0: 그러니까 보답하지 못할
1: 네.
0: 열정이니까.
1: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락 음악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거기에 올라타지 못할 것 같다? 뭔가
0: 네.
1: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봤었고, 그런 상상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그냥 진짜 평범하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사실 선생님이 아니면?
0: 아, 그쵸,
1: 뭐
0: 그쵸.
1: 어떻게 되려나?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0: 뭐, 영화 결말을 이야기하자면, 방과후 선생으로, 그, 자기 집안에서 아지트처럼 하게 되는데, 이 엔딩 크레딧도 귀여운 게, 영화는 끝났지만 음악은 안 끝났고, 거기 나가려는 당신 잠깐만 와봐요. 이런 느낌의 노래를 이제 친구들이 부르거든요. 그거 되게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 정말 듀이피는 참 선생이다라고 느낀 게, 이게 락스플릿이 어쨌거나 그 어른을 거부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내세워요. 나를 욕해봐.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뭔가 참선생의 면모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노래도 만들고 또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경연에서 뭐 결승 무대로 부르는 노래는 또 이 기타리스트 친구가 학생이 직접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뭐 어쨌거나 이게 항상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쨌든 그 교과 과정을 무사히 따라서 좋은 어른이 돼야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항상 그 규칙을 깨고 싶은 게 또 학생의 마음이라 그렇죠. 그런 게 잘 담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과목은 음악이었고요. 네. 저희가 말하다 보니까 좀 예체능에 특화됐네요.
1: 네, 그렇게 됐네요.
0: 유진님, 네.
1: 네, 다음으로 가져온 영화는 네. 마이크 뉴엘 감독의 모나리자 스마일이고
0: 네.
1: 그럼 이 영화는 이제 미술 과목이 되겠네요.
0: 네, 네. 이거 제 기억에도 제가 교실에서 봤었고
1: 아, 학교를 다니실 때요?
0: 네, 네. 저희끼리 이야기하자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선생님이신데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에게 보여줄 영화로 가장 먼저 고르는
1: 아, 진짜 강추발령. 이거 진짜 약간 교과서적인 영화예요.
0: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이제 영화의 배경이 이제 웰슬리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가 네. 여자 대학교고 네. 이 영화의 배경이 1950년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0: 50년대, 53년쯤으로
1: 네, 네,
0: 기억하고
1: 네, 굉장히
0: 있습니다.
1: 옛날이어서
0: 네.
1: 이 여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대생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이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지만 잘 졸업을 해서 이 학생들 자체도 일단 명문가 자제들이고 여기를 잘 졸업을 해가지고 더 좋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인
0: 네, 네.
1: 그런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쵸. 지금 생각하는 이런 대학생의 이미지랑은 좀 다른데 여기에 이제 줄리아 로보츠가 연기한 왓슨 선생님이 부임을 새로 하게 되거든요.
0: 네, 네.
1: 이 왓슨 선생님이 이제 미술사를 담당을 하시는 교수님이고 근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사실은 이 미술사를 이 웰슬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술사는 굉장히 뭔가 그 틀에 박혀 있는 뭔가 뭐 미술 사조가 어땠고 이 작품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런 게 다 정해 있는 방식으로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이 선생님은 그런 거를 따르지 않는 교수님인 거죠. 완전 현대 미술 같은 거? 추상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반항기를 주입을 하는 느낌으로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한단
0: 네,
1: 말이에요.
0: 네.
1: 근데 당연히 이 웰슬리 대학교에 원래 다니고 있던 그 원래 학생들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굉장히 기가 세거든요.
0: 진짜 기가 세죠.
1: 진짜 기가 세서 이 교수님의 콧대를 눌러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건 미술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막 네, 딴지를 네. 걸면서 이게 둘이 서로 충돌을 하고 또 이 선생님이 그렇지만 계속 이게 뭔가 미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새로운 방식의 미술이 어떻게 가능할지 새로운 사고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가르쳐주면서 뭔가 이런 틀에 박힌 그 시절 당시에 틀에 박힌 여대생의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조금씩 가르쳐주는
0: 네, 네.
1: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대학교에 이렇게 딱 들어갔었을 때 봤거든요.
0: 네, 네, 네.
1: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봤었죠.
0: 그러게요.
1: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저도 저희 학교가 굉장히 그런 진보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새내기 때 이게 딱 들어가면 이제 저는 여자 교수님들이 많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너네 막 기죽지 말고 다녀라 이런 네, 네. 얘기를 이제 새내기들한테 많이 해주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봤었을 때 뭔가 되게 와닿는 게 많았다. 그랬었습니다. 뭔가 약간 페미니즘 영화의 어떤 잘
0: 그쵸.
1: 만든 대중적인 네. 버전의 페미니즘 영화라고 할까요?
0: 첫 손에 꼽히는 영화들 중
1: 네,
0: 하나죠.
1: 네, 그런 네. 느낌의 저는 이거 약간 TV 영화 프로그램에서 틀어줄 법한 그런 부드러운
0: 네.
1: 무드의
0: 네.
1: 미국 옛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0: 그리고 이 미국 대중 영화를 이끄는 배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1: 배우들이 진짜
0: 더 너무 짱짱합니다.
1: 지금
0: 진짜로.
1: 보면 너무 신기해요.
0: 네. 우선 그 당시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얼굴을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1: 그쵸.
0: 단적으로 선생님으로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고 학생들 중에 한 분이 베티가 특히 막 그 되게 사설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1: 사설을 쓰는 학생이고 네.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가장 보수적인 캐릭터.
0: 가장 빨리 결혼을
1: 하는. 네, 가장 빨리 결혼을 하고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이 내 인생의 목표를 다 달성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충실하는 게 나의 1순위다.
0: 네, 네.
1: 는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척을 지게 되는 캐릭터가 베티인데 이 베티가 커스틴 던스트고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옆에서 뭔가 굉장히 선생님이랑도 잘 지내고 베티랑도 잘 지내고 아이들이랑 다 잘 지내면서 그런데 뭔가 내심 결혼 말고 로스쿨을 가고 싶어
0: 아,
1: 하는
0: 네, 네, 네.
1: 그런 되게 당찬 여학생이 줄리아 스타일스.
0: 네.
1: 근데 또 이 배우는 그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 그
0: 아,
1: 배우고.
0: 그 배우님이죠. 네. 네, 네.
1: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또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여자 학생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금기시되던 시기였으니까 이 학생을 거의 뭐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학생을 연기한 배우는 매기 질레날.
0: 그러니까요. 약간.
1: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굉장히 그런 사랑스럽고 뭔가 동글동글하게 이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그런 캐릭터는 또 그 주토피아의 주디 역할을 연기한
0: 맞아요.
1: 그 배우거든요.
0: 지니퍼 구딘 네. 배우님이죠. 네.
1: 그리고 뭐 그 외에 나오는 배우들도 네. 얼굴을 보면 다 아는 배우들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딱 키면 이 배우가 이렇게 젊었구나. 이 배우가 어렸을 때 이 네. 사람들이랑 연기를 같이 했었구나.
0: 맞아요.
1: 막 이런 걸 보는 재미도 되게 컸었습니다.
0: 옛날 영화를 본 재미는 내가 알던 배우가 신인 시절이 있었고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시절에도 되게 좋고 약간 아름답고 멋있는 광채를 뿜는
1: 맞아요.
0: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는 게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가 세다고 말한 그 학생들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이제 왓슨이 이제 슬라이드로 그 고전 시대부터 준비해왔던 그림들을 차차 보여주는데 모두가 그 그림에 제목과 화가와 의도와 왜 미술사에서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의 손을 들고 말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기가 세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학생들은 이미 교과서
0: 커리큘럼에,
1: 네, 커리큘럼에 있는 걸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저희 다 아니까 그냥 자습하러 가도 되죠. 이러고 그러니까. 우르르 일어선단 말이에요.
0: 너무 세.
1: 네. 그래서 이제 왓슨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 이렇게 뭔가 탈탈 털리고 나서 그 다음 강의에 왔을 때부터는 진짜 자기 방식대로 수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완전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이렇게 보여주기 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왓슨 선생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어서 이 학생들이 약간 손가락질을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0: 네, 네.
1: 저 선생님은 나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추상화라는 되게 동떨어진 학문 같은 걸 하면서 결혼도 네. 안 하고 애도 없고 저렇게 혼자 자유롭게 살지 이러면서 뭔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 영화의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이 애들이 자꾸 수업을 잘 들은 다음에 성적을 잘 받아서 뭔가 자기의 커리어를 꾸리는 게 아니라 결혼을 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에 네, 네.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분개해야 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도 그러니까 교실에 와서 이제 본인의 그런 울분을 통하는 장면도 저는 네, 기억에 많이 남는 네.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가 미술 수업에 어울리는 영화로서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술에 대한 폭을 넓히는 것 같아요. 예술이 비단 뭐 옛날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분노를 표현할 때 보여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집안 기기 광고들이잖아요.
1: 가정주부를 위한 맞아요. 그 시기의 광고들.
0: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예술일 수도 있고 광고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어떤 고루한 말을 떠올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때 왓슨이 하는 말이 미래에서는 너네를 어떻게 기억할 것 같냐 라는 그 대사가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1: 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네.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있었던 게 이 베티가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사설을 쓰잖아요. 이 사람은 뭐 노처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학풍을 흐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네, 네. 결혼이라는 전통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고 완전 독설을 날리니까 선생님이 네. 이제도 화가 나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미래에서 너네를 어떻게 기억하겠냐. 너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 물리로 고기 무게나 재고 있지 않겠냐. 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그 장면이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좀 많이 슬펐던 것도 있고.
0: 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우리는 말하자면 거리가 공간적인 거리도 있지만 시간적인 거리를 네. 두고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들이 모르는 미래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리감도 드러나는 장면이라 저는 그 대사랑 장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왓슨 선생님이 자기가 어머님에게 그려준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1: 네.
0: 그런 면에서 되게 폭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당시에 잭슨 폴록이 이제 당대의 화가였겠죠. 그 화가의 그림만 보고 감상을 느끼는 것만으로 수업을 끝내는 장면도 전 되게 좋았습니다.
1: 저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그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그 관계도 좋았는데 이 학생들 사이의 관계도 되게 좋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제 베티는 사실은 결혼을 빨리 했지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큰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 또 뭔가 그냥 결혼보다는 그냥 다른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 그래서 그 지젤이라는 매기 질레날이 연기한 캐릭터한테 거의 독설을 퍼붓잖아요. 그런 뭔가 욕을 막 섞어가지고 너 같은 여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사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지젤이 다시 덤벼들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다 한다는 듯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0: 네.
1: 와 저는 근데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은 진짜 볼 때마다 우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뭔가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겠지만 베티가 결국에는 그런 폭력적이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라던가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서 그 지젤과 같이 다른 도시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잖아요.
0: 네네.
1: 아, 저는 그 변화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0: 이 영화의 시작인 이제 사설을 쓰는 베티가 사실상 서술자잖아요. 네. 나레이션으로 등장하는 그 베티가 마지막에도 이제 왓슨 선생님에 관해서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거가 좀 감동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나레이션을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왓슨의 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지젤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티였다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전 또 좋았던 게 선생님이 뭔가 미술을 통해서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또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더 넓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 그림에다가 이제 숫자로 그 색칠을 하는 그 뭐라고 하죠? 피포 페인팅이라고 하나?
0: 그럴걸요? 네. 네네네.
1: 그 그림에 이제 숫자가 칸에 적혀져 있으면은 그 숫자대로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그거를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0: 네,
1: 사실 이 웰슬리 대학교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프로젝트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방고의 해바라기는 어떤 작품이고 뭐 집에 자기 방고 작품 원본이 있다는 학생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그냥 이 대중문화의 편에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0: 네.
1: 거의 앤디 워홀 같은 짓을 하는 건데
0: 네, 네.
1: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피부 페인팅 완성을 해서 선생님 방에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0: 각자 다르게 해바라기를 그리잖아요.
1: 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그림을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딱 그 선물하는 장면이 이 학생들이 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구나를 이렇게 딱 한 번에 알아차리게 만드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도 되게 좋더라고요.
0: 그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뭐 아까 스코로브락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결국 짜여진 교본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학교 안에서 한 번쯤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감응해서 그 본인의 관점이 한번 넓어진 기존 관점이 깨진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1: 맞아요,
0: 드네요.
1: 맞아요.
0: 그런 순간을 잘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영화라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이 되게 잘 담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때마다 그 시놉시스를 저희끼리 공유를 하잖아요. 네, 모나리자 스마일의 마지막 시놉시스가 참 시적인 것 같아요. 읽어보자면 캐서린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주장은 정물어 갔던 그녀들에게 차츰 추상화의 생동감을 깃들게 하는데 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1: 그리고 딱 뭔가 사실은 진짜 이 캐서린 선생님이 되게 이상적인 인물이잖아요.
0: 네네.

0: 내가 교수님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수님 캐릭터였어요.
1: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도 주요 인물로 활약하고 있는 그 줄리아 로버츠랑 커스틴 더스트랑 매기 질레놀 세명다 자기 방식대로 똑부러진 사람들을
0: 네,
1: 생각하거든요, 연기에서.
0: 그쵸.
1: 근데 그 똑부러짐의 서로 다름이 이 영화에서 잘 드러난 것 같고, 특히 그 줄리아 로버츠 하면 되게 큰 입과 어떤 큰 이목구비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단단한 확신이 이
0: 맞아요.
1: 선생님이라는 역할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되게 하나하나 조명하는 듯한 그런 연출들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서 제 기억에는 결국 그 당시의 광고들로 끝났던 것
0: 맞아요.
1: 같은데, 그게 오히려 광고 안에서만 보여질 수 있었던 그 당시 가정주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결국 결혼을 통해 좋은 아내 혹은 엄마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그런 목표를 강요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되게 엔딩 크레딧을 옛날 광고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옛날 광고 안에서 되게 그림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여성들을 진짜 제대로 조명하는 듯한 엔딩 같아서 저는 그런 선택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엔딩에 대해서 하나만 말을 더 하자면, 저는 그래서 그 왓슨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학풍을 흐렸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도 반발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뭐 교직원 회의라던가 학부모 회라던가 뭔가 이 사회에서 이 선생님을 재임용은 하되 뭔가 굉장히 그 제약을 많이 걸고 뭔가 실라버스를 미리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 강의 계획안대로만 수업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전통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학생들과 지나친 뭐 그런 사적인 관계가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프레셔를 가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선생님이 떠나잖아요.
1: 맞아요.
0: 학교를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이 선생님도 떠나는데 거기에서 그 베티가 하는 말이 이 선생님은 그냥 방랑자나 떠돌이가 아니라 자기가 무너뜨릴 또 다른 벽을 찾아서 가는 그런 선구자다. 이런 식으로 그 사설을 이렇게 끝내는데, 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그 말이 진짜 이 왓슨 선생님을 이렇게 딱한 줄로 그려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그 벽이 단단했던 베티가 그거의 가치를 인정을 해준다는 엔딩이 진짜 좋았던 것
1: 그렇네요.
0: 같아요.
1: 그래서 확실히 초반에 유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기 좋고
0: 이거
1: 또
0: 정말
1: 보기
0: 아름다운 영화고.
1: 좋은 영화입니다.
0: 그리고 약간 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제목도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모나리자가 뭔가 웃는 듯안 웃는 듯 하는 그런 인상이어서 이 작품이 유명해진 것도 있는데 그 모나리자에게 뭔가 이렇게 웃음을 주는 뭔가 그런 식으로 다시 이 여성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참 젊었을 때좀그그그 학생들의 나이 때일 때 보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1: 딱 대학생
0: 네, 딱
1: 때.
0: 대학생일 때. 그리고 뭐이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반이긴 하지만 저는 새내기일 때 보면 참 와닿는 게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게요. 뭔가 약간 시작하기 좋은, 뭔가 생각을 약간 가볍으면서도 깊게
0: 네.
1: 할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제가 대학생일 당시에 이 영화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열풍이었어요. 이제 당연히 제 친구들도 다 그런 여자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 진짜 약간 뭔가 데미안이 필독서라면 우리 같은 여자 대학생들은
1: 필견서,
0: 이거 무조건
1: 필견작.
0: 필견작이다. 이거 진짜 필남 영화다.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저희 사이에서 되게 유행이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스크로브락이 저에게 초중딩 때의 뭔가 추억이라면 이거는 진짜 대학생 때의 추억 같은 영화?
1: 그러니까 약간 뭐 대학교 때는 뭐 영화를 틀어주진 않겠죠. 하지만 너 이거 봤어? 아직
0: 맞아,
1: 못
0: 맞아,
1: 봤어?
0: 맞아.
1: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0: 네.
1: 영화라는 거죠.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하게 학교 때, 저는 궁금해요. 요즘 친구들이 어쨌거나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끝내면 어느 정도 남는 시간이 있고 그때 영화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인도 영화 세월간이를 진짜 많이
0: 저도
1: 봤거든요.
0: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늘 그 아리조엘까지만 보고 네. 뒤에를 늘 못 봤었거든요.
1: 아, 이어서 틀어주지 않았나요?
0: 이어서 틀어주지 않았고. 아.

0: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그냥 행복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1: 네.
0: 그 All Is Well도
1: 네.
0: 이렇게 노래가 진행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이렇게
1: 그렇죠.
0: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성인이 되고 나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1: 이게 되게
0: 쟤는
1: 3시간짜리 긴
0: 네,
1: 영화라.
0: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1: 그리고 All Is Well이란 말도 다잘될 거야란 말이지만 왜다
0: 그니까
1: 잘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0: 네.
1: 그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겠죠.
0: 그러니까 그 뮤지컬 시퀀스도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뭔가
1: 네.
0: 억압적인 환경에서 반항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런 거죠.
1: 이런 영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이대에 보면 되게 재밌을 스크루브락이랑 모나리자 스마일이 딱 그런 경우고요. 저희 농담처럼 저희가 다루고 싶었는데 이미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어서 말하지 못한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어나더 라운드. 이거 정말 선생 영화죠.
0: 선생 영화인데 약간 절망편?
1: 교육적이진 않죠.
0: 교육적이진 않아요. 학교에서도 보여줄 수가 없네요.
1: 아, 그러네요. 술 얘기가
0: 술 얘기를
1: 나와서.
0: 나와서.
1: 요약을 하자면 이제 약간 학교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4명인데 다 뭔가 애들이 내말안 들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 하다가 학교 외적인 것에서 답을 찾은 거죠. 그게 앞에 술이고 어느 정도 약간만 취하면 사람이 좀
0: 능률이 좋아진다?
1: 네,
0: 뭐
1: 그걸
0: 이런.
1: 믿고 진짜 실천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주인공인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를 한번 말해봤습니다.
0: 그니까 그게 내 선생님이었으면 진짜 평생 친구들이랑 그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1: 와, 저 사람 술 냄새나 이렇게.
0: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뭔가 이런 알코올 테스트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1: 네.
0: 학교에 자꾸 취한 채로 나타나더니
1: 네.
0: 내 졸업식 날 갑자기 뭔가 만취해가지고 그 항구 같은 데서 졸업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1: 네.
0: 내가 만약에 그 졸업식 하던 학생이었으면 진짜 그 동창들 만날 때마다 그 선생님 얘기했을 것
1: 약간 안주거리죠.
0: 같아요. 네, 진짜 안주거리였겠죠.
1: 술 안주거리. 그리고 요즘 나온 영화들 중에 생각보다 선생님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좀 많습니다. 단적으로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역할의 원래 역할도 선생님이죠.
0: 네.
1: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결말까지 생각하면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한
0: 그쵸,
1: 영화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다룬 침묵의 친구에서 양조위 배우가 교수를 연기하기도 했고요. 저희의 친구라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장건재 감독님 그리고 안성엽 감독님이 함께 만든 최초의 기억도 여기서 이제 연기 선생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박종원 배우가 저는 이 영화도 어느 정도 스승의 은혜, 연기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에게 잊지 못할 센세가 한명 있죠.
0: 그니까
1: 그런 의미에서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도
0: 네. 이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센세예요, 센세.
1: 센세죠. 이 사람이야말로
0: 그니까
1: 구루죠.
0: 진짜
1: 지혜를 주는
0: 스승님.
1: 네 아무리 음주 검사를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던 센세가 떠오르는 영화가 또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참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0: 괜히 가정의 달이 아니잖아요.
1: 네. 그래서 모쪼록 지금 학생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저희가 추천해드린 뭐 스크루브락이나 모나리자 스마일을 보면서 이제 이 나이가 약간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학생이나 선생 모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0: 그쵸, 그쵸.
1: 있더라고요.
0: 사실은 제가 선생님은 당연히 아니지만
1: 그죠, 아니지만.
0: 뭔가 이제 선생님이 될 나이대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학생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또 학생의 입장에 완전 공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1: 그러니까 어른의 고민이 있고 아이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 스크루브락의 뒤핀과 그 모나리자 스마일의 왓슨 선생님도 그 어른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0: 그쵸.
1: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한번 요즘 한번 이두 영화 꺼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 지금까지 뭐 스승의 은혜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 목소리가 약간 거칠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모쪼록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인데, 이상하게 봄이 제대로 오지도 않은 것 같고,
0: 그니까
1: 이
0: 아직
1: 간절기가,
0: 서늘해서
1: 제 생각엔 3월부터 5월까지가 그냥 간절기

0: 같거든요.
1: 그렇죠. 날씨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0: 겨울이랑 여름 사이가 지금 매우 길어서.
1: 그러니까.
0: 그 시기 동안 모쪼록 몸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널 필름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지만 서울 전권역과 경기 중부권에는 현재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요즘 들어 낮 기온도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금요일 오후 도로마다 길게 밀리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계속됩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데 서초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쪽에서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종합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구리나들목 일대와 구리시계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웹툰 미생을 보면요, 프로기사가 된 장그레에게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둑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길러라. 네,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기르라고 충고한 거죠.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체력이 버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요. 인내심은 떨어지고 피로감이 몰려와서 결국은 승부 따위는 상관없어지게 된다니까요.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체력이죠. 건강해야 성공도 할 수 있는 법. 매일 오후 5시 몸의 체력은 물론 지친 마음의 근력까지 함께 채워가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네, 체력하면 또 체력은 국력이다. 뭐 그런, 그건 이제 옛날에 나왔던 얘기. 아, 뭐든지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체력이 돼야, 네,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 오후 5시 이 방송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네. 오늘은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노수진 약사님 잠시 후에 모시고요.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네, 풀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진통제를 오늘 집중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걷고 난 뒤 어깨나 허리, 무릎이 뻐근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피부에 붙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진통 성분이나 시원한 성분 등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외용 첩부제입니다. 붙이고 나면 시원해 라는 느낌 때문에 어르신들 댁 서랍에 꼭 하나쯤은 들어있는 이것. 다음 중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우, 시원해.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보기 드려야죠. 1번, 파스. 2번, 키스. 3번, 돈가스. 4번,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철진한 보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1번 파스, 2번 키스, 3번 돈가스, 4번 크리스마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정말 이 삼곡을 제가 볼 때마다 감탄에 감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검색창에 그냥 스만 치면 쉽게 뭐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뭔가 내공이 들여다보이는 삼곡입니다. 트와이스.

0: 잠든 새벽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부모 마음은 금세 응급실이 됩니다. 허리가 욱신거릴 때, 또 머리가 지근거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약을 찾곤 하는데요. 약을 잘 쓰면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지만 또 잘못 복용하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양육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소진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그 노이사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1: 네 편하신 대로 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청취자분들을 생각한다면 약사님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 3월에 이제 나오시고 네. 그때 이제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 상당히 인기 저희가 이제 출연 게스트 분이십니다. 네, 잘 극진하게 모셔야 됩니다. 네, 네.
1: 영광입니다.
0: 아유, 그 대한약사회에서 이제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면 그 네. 사실은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 사시는 거죠?
1: 낯가립니다.
0: 아, 그래요?
1: 온갖 잡일과 이런 것들을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온갖 잡새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온갖 잡일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또 네. 네, 열심히 해주시니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셀프 처방하시는 분들, 뭐 약국에 와서 그냥 대뜸 이 약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무슨 약 하나, 상품명으로 이렇게 네.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0: 네.
1: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진단까지 하셔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약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쭤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요.
0: 네, 그렇죠.
1: 누가 왜 드시는지 꼭 네. 확인하고 드려야 합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노소진 약사님이 이렇게 자주 저희 라디오를 나오셔야 됩니다.
1: 네.
0: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월과 6월에요.
1: 네,
0: 격주로
1: 네.
0: 우리 노소진 약사님을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복약 생활 오늘 집중 탐구해 볼 약은 진통제입니다. 두통, 생리통, 치통,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진통제에 관해서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러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맡고 계시는데 솔직히 이제 그 대한약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가 이제 그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여쭤본 게
1: 네네.
0: 이게 회장님 그 선출할 때 뽑으실 때
1: 네.
0: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시다고
1: 네.
0: 들었습니다. 네.
1: 맞습니다. 네. 대한약사회는 전국의 9만 약사들을 대표하면서 사실은
0: 그렇군요.
1: 국민 건강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있고요.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 병원, 약국, 정부
0: 네.
1: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약사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0: 네.
1: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사실은 그 약국에 가보면 좀 엄청난 환자들 때문에
1: 네네.
0: 굉장히 힘든 표정을 제가 간혹 이제 약사님들
1: 네.
0: 표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또 거기에는 서비스도 분명히 또 들어가야 된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치 그 우리가 대민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아.
1: 네네.
0: 네.
1: 그런 사실은 아픈 분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건강하고 명랑하신 분들보다도
0: 네네.
1: 불편한 증세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아무래도 짜증이
0: 그렇죠.
1: 많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서 유념해서
0: 네.
1: 정말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지만
0: 네.
1: 네, 부족한 점이 때때로 보인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약국에 가시면 좀 힘들고 아파도 좀 예, 얼굴을 좀 편안하게 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네.
0: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떤 약을 다루고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약사와 한약사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실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의원과 한의원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네, 네. 약사와 한약사는 국민 대다수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0: 네.
1: 의약 분업 하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주재를 하듯이
0: 네.
1: 사실 한방에서도 의약 분업을 하자. 그래서 한의사가 진료를 하고 주재는 한약사가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네. 한약사입니다.
0: 네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 그리고 전문 의약품 조제 문제 왜 이게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네.
1: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0: 네네.
1: 교육 과정과 국가 구시를 통해서 저희가 면허를 취득하고
0: 네.
1: 또 업무 범위가 면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0: 네.
1: 근데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첩약 같은 한방, 한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갈근당, 쌍화탕 같은 한약제제가 한약사의 업무 범위예요.
0: 네네.
1: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첩약을 조제하지 않듯이 그 업무 범위를 지키는 것은 면허를 주는 국가와 그리고 그 면허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있어서는
0: 네.
1: 너무 상식적인데
0: 네.
1: 알러지약이라든지 수면유도제라든지 피임약까지 한방 성분이 섞여 있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그리고 처방에 따른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 조제는
0: 네.
1: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면허 위반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피해가 갈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약사와 한약사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교육 과정이나 국가 시험 자체가 이제 다른 거잖아요.
1: 네,
0: 완전히
1: 네, 네.
0: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1: 네. 네. 본래 한약사 제도가 없었는데요.
0: 네.
1: 1990년대 중반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방의약분업이 필요하겠다.
0: 네.
1: 그러니까 조제를 한의사의 진료에 따른 처방을 조제할 수 있는 직역이 필요하니까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고
0: 네.
1: 또 한약학과는 4년 제도인데요. 국가 고시를 치를 때 한약학 기초와 응용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0: 네.
1: 그때 때 같은 경우는 6년제로 재편이 되면서 임상교육과 실습이 강화가 되었고요.
0: 네네.
1: 또 국가고시에서도 생명약학, 산업약학 그리고 임상실무약학으로 치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자체가 완전히
0: 다른 그런
1: 완전히
0: 시스템이죠.
1: 다른 면허입니다.
0: 네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겠다
1: 그쵸,
0: 그런 생각이
1: 그쵸.
0: 들고요.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원칙과 함께 한방 의약분업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안전하게
1: 맞아요.
0: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지금 약사법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이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0: 네.
1: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약국,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는데 사실 한약국이라고 해서 약탕기나 아니면 한약장이 없는 한약 사 개설 약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 약국인 줄 알죠.
1: 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내가 한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면 한약사를 찾아야 하고
0: 네.
1: 그 외 의약품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약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국민들의 알 권리가 일단은 침해가 되는 것이고
0: 네네.
1: 또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이
0: 네.
1: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들어가서 봤는데 한약국이고
1: 네네.
0: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 아, 네네, 그렇죠.
0: 네. 분명하게 좀 그 구별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고
1: 필요합니다.
0: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널리 하셔야 되겠네요.
1: 네네.
0: 네네.
1: 5월 17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네.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합니다.
0: 아, 5월 17일이요?
1: 일요일입니다.
0: 아,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이 일요일. 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 오늘은 진통제 집중 탐구해 볼까 합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고요.
1: 네네.
0: 특히 요즘 어떤 통증으로 약국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신지
1: 통증은
0: 궁금합니다.
1: 사실은 두통이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데요.
0: 아, 네.
1: 두통이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넓고 감기 때문에도 올 수 있고
0: 네.
1: 또 근육이 긴장해서도 올 수 있고 다양한 네. 이유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왜 아플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0: 네.
1: 열심히 사셔서 그럴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현답이시군요.
1: 네.
0: 네네. 자, 그래서 떠도는 진통제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잠깐 짚어보고 네. 가겠습니다. 진통제 상식, 오해와 진실, OX 인터뷰. 자, 지금 약사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1: 네, 네.
0: 세모도 가능합니다. 네, 네, 세모.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 X, 네. 바로 드셨어요. 네.
1: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파스는 붙인 만큼 효과가 좋아서 여러 장 붙여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
0: 네, X군요. 자, 네 번째. 병원약을 먹고 안 나으면 바로 진통제를 한 번 더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
0: X. 자, 마지막입니다. 진통제는 통증 원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O,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저도 이거 궁금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1: 네네.
0: 머리가 너무 아픈데
1: 맞아요.
0: 그때 진통제 저도 지금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예전에 마실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네.
1: 먹고 싶죠 사실은. 네.
0: 너무 아프니까요.
1: 그렇죠. 사실 머리가 아프다는 음주 후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아직 알코올이 채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0: 네네.
1: 우리 간에서 열심히 그걸 분해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0: 간은 달리고 있는 거군요.
1: 네네. 흔히 우리가 먹는 두통약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또 대사가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한테 또 약을 넣어서 더 일을 시키니까 간의 입장에서는 죽어라
0: 네네.
1: 해야 되는 거라서.
0: 그럼 마치 간의 어깨를 누르는 거랑
1: 완전히요. 예, 그래서 간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고
0: 네.
1: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으나 인생에 또 언제 그 간이 다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0: 네.
1: 아 이거는 정말 삼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특히나 음주 후에는
1: 그렇죠.
0: 절대 드셔서는 안 된다.
1: 안 된다.
0: 그런 말씀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러면 숙취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두통이 왔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1: 사실은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수분도 많이 섭취해서 알코올이 빨리 배출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0: 네.
1: 그 꿀물이라든지 혹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구입할 수 있는
0: 네.
1: 자연 강장제와 숙취 해소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0: 숙취 해소 음료요.
1: 네네.
0: 눈앞에 막 아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네요.
1: 네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네. 예.
0: 남성 청취자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네. 사실은 나의 몸 상태, 나의 건강 상태,
0: 네.
1: 나이, 몸무게에 따라서 약이 몸에서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 부작용도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0: 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속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이유.
1: 네,
0: 네, 다 그런 이유일까요?
1: 맞습니다. 네네네. 위가 특히 약하신 분이라면 위장 쪽으로 울렁거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양력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네. 그래서 중요한 거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네. 약을 판매하거나

0: 나 조절 때마다
1: 네.
0: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 있나요?
1: 항상 그 질문을
0: 네.
1: 하시더라고요.
0: 그리고
1: 네.
0: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1: 네.
0: 혹시나 약사님이 묻지 않더라도 환자분들께서, 시민들께서
1: 아,
0: 먼저
1: 지금 뭐
0: 말씀을
1: 먹고 있습니다.
0: 알려주시면
1: 네네.
0: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파스는 붙인 만큼 효과가 좋아서 여러 장 붙여도 괜찮다. X 그러셨어요.
0: 네네.
1: 이거 저 어르신들 파스 여러 장 붙이신 분들 제가
0: 맞아요.
1: 많이 봤거든요.
0: 맞죠.
1: 네.
0: 예. 사실 파스는 위장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약보다 훨씬 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 네.
0: 파스도 엄연한 약이기 때문에 많이 붙이면은 피부에 대한
1: 네.
0: 염증 위험도 있고요. 또 약물이 굉장히 과다하게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네.
0: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파스도 이 소염 진통제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0: 파스가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 파스가 있고요. 시원하게 하는 멘톨이나 뜨겁게 하는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는 생약 성분의 파스도 있습니다.
1: 네네네. 이게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0: 그렇죠.
1: 어떤 얘기입니까?
0: 왜냐하면 전기장판은 따뜻하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밤새 우리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를 붙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1: 네.
0: 화상을
1: 아,
0: 입거나
1: 그 녹을 수 있겠군요.
0: 네네 피부가 또 벗겨질 위험이 있고요.
1: 네네.
0: 또 파스라는 게 천천히 흡수되게 설계된 거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또 갑자기 확 흡수가 되니까
1: 네네.
0: 또 그런 약물 부작용이 전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1: 네. 제가 그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여름철에 약한 부위에 파스를 한장
0: 아,
1: 붙이고
0: 네.
1: 일을 했는데 아주 좀 오전에 붙였다가 오후에 떼는데 아, 그때 이게 그래서 좀 살갗이 벗겨지는 일이
0: 맞아요.
1: 있었습니다.
0: 그렇거나 가렵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파스의 성분을 좀 알아두시고
1: 아, 그렇군요.
0: 그런 증세가 있었다면
1: 네.
0: 또 요즘은 알러지가 덜한
1: 네.
0: 파스가 나오니까
1: 아.
0: 그렇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약사님과 상담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자, 네 번째. 병원약을 먹고 안 나으면 바로 진통제를 한번더 먹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0: 아, 네. 너무
1: 위험한 거죠?
0: 약국에서 많이 보는데요.
1: 네.
0: 사실은 병원 처방약에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1: 그렇죠.
0: 많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먹으면 당연히 약물 과다 복용이 되는 거죠.
1: 네네.
0: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네, 그렇죠.
0: 네.
1: 이게 좀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0: 이 소염 진통제란 효과나
1: 네.
0: 지속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요.
1: 네.
0: 만약에 통증에 비해서 내가 강도가 약한 약을 먹었다면
1: 네.
0: 효과가 없거나 늦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내 몸무게에 비해서 너무 적은 용량으로 복용을 해도
1: 네.
0: 효과가 또 더디 나타날 수가 있지요.
1: 아, 그렇죠. 네.
0: 네네.
1: 자, 그리고 추가 복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0: 네네.
1: 있을까요?
0: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1: 네.
0: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성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1: 네네.
0: 또 언제 먹었는지 해서 복용 간격을 확인을 꼭 하고 추가로 먹을 수 있는지
1: 네네.
0: 없는지가 판단이
1: 아,
0: 되거든요.
1: 그렇군요.
0: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제가 잠시 후에 이거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약이 뭐 여러 가지 있죠. 혈압약 있고, 뭐,
0: 네네.
1: 당뇨약 있고, 비타민
0: 맞아요.
1: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먹었다.
0: 네.
1: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까?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건강한 사람이라면
1: 네.
0: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 약들이 많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사실은 약에 따라서 우리가 꼭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식사하자마자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를 좀
1: 아.
0: 구별을 해야 하거든요.
1: 네.
0: 때문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그 기존의 약물 그리고 영양제들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약사님한테 다 오픈하시고 이런
1: 아.
0: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1: 네.
0: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거는 반드시
0: 네.
1: 약사님께 설명을 들으셔야
0: 그렇죠.
1: 되겠죠.
0: 그렇죠.
1: 무조건 뭐 19, 30분이다 이게 아니고
0: 아니죠.
1: 식전에
0: 예.
1: 드시는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1: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으니까요.
0: 네.
1: 네. 그렇군요.

0: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진통제는 통증 원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네. 어디가 아픈지 또 왜 아픈지에 네. 따라서 당연히 진통소염제와 해열진통제를 구별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런 강도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0: 아, 우리가 이제 그 TV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뭔가 떠오르네요. 네.
0: 네. 그러면 그게 다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소비자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어떻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1: 그래서 사실은 두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열로 인한 두통이나 네. 근육 긴장성, 혈관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우리의 뭐 관절이나 인대 등 조직이 염증이 있고 또 손상이 되어서 오는 통증도 있잖아요.
0: 네.
1: 이럴 때는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런 통증과 통증 강도에 따라서 약을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증세를
0: 네.
1: 좀 자세하게
0: 네.
1: 물론 병원에 가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0: 네.
1: 이런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때도 저는 약사님과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리고 진통제에도 이제 해열 진통제가
1: 그렇죠.
0: 있고 소염 진통제 뭐 이제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다릅니까?
1: 해열 진통제는 중추 신경계에 저희가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0: 네.
1: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0: 네.
1: 사실 염증 반응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0: 네.
1: 이것을 차단해서 염증도 억제하고 통증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또
0: 네.
1: 염증이 있을 때는 소염 진통제가 필요하겠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둘 다 잡을 수 있는 진통제가 있습니까, 혹시?
1: 대부분의 소염 진통제는
0: 네.
1: 발열 기능도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해열 작용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런 것도
0: 네.
1: 약사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0: 네.
1: 거예요.
0: 환자분들은 네. 보통 이제
1: 뭐 주세요.
0: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1: 네, 네.
0: 네. 증상에 맞는 그 약 선택 그것도 이제 약사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렇게
0: 네.
1: 하는 가장 큰 이유가
0: 네.
1: 사실은 효과를 보고 싶고 또 치료를 하고 싶기
0: 그렇죠.
1: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 네네네.
1: 예.
0: 자, 아까 그 파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2234번님이 파스는 얼마나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희 엄마는 아깝다며 이틀을 붙이십니다. 그러셨는데 이틀은
1: 네.
0: 너무 오래 붙이신 거 아닌가요?
1: 네. 사실은 파스는 피부에 붙여서 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약이 피부로 스며들면 그 피부에 대한 그 염증 반응이라든지
0: 염증
1: 가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2시간 이내
0: 아하.
1: 그리고 주무실 때는 떼라.
0: 아,
1: 라고
0: 주무실 때 떼고.
1: 네네. 네. 그렇게 주의를 드립니다.
0: 주무실 때 그러면 새 걸로 붙이고 자는 것도 안 됩니까?
1: 권하지 않습니다.
0: 아, 보통 이제 잘 때 뭔가 약효가.
1: 아, 그쵸. 해소되기를.
0: 스며들 거 그런
1: 맞아요,
0: 느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아, 그런데 잘 때는 효과가 없다.
1: 효과가 없다기보다 부작용이 네. 많이 나타날
0: 아, 부작용이
1: 수가
0: 나타날
1: 있는
0: 수 있기
1: 거죠.
0: 때문에.
1: 예, 예.
0: 네네. 자, 2234번님, 어머니께 꼭 이 방송 다시 보기 되나요? 아, 뭐 아무튼 네,
1: 네.
0: 녹음을 하셔서라도
1: 네.
0: 네, 다시 들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저희가 상식과 오해와 진실, 네, OX 알아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에는 친절한 진료실 저희가 문을 열 텐데 여러분 오늘 진통제 관련해서 파스 진통제 관련해서 네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을 아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또 어떤 식으로 먹나요? 이렇게 이런 질문들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적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료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진통제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친절한 상담실 열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34번님, 진통제를 섞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따로 있을까요? 이러셨는데요. 진통제를 섞어 먹는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정확히. 네.
2: 진통제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진통제의 다른 종류의 약을.
1: 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2: 아, 네네네. 사실 진통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병용 금기가 좀 없는 편에 속하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사실 같이 먹었을 때 혈압이 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요. 저희가 단기간 복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별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만성 통증으로 인한 아니면 만성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항상 혈압 상승의 우려와 그리고 신장으로 인한 그 염증이나 신장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특히 혈압 약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신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2: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유발하는 물질을 우리가 억제를 해서 통증을 차단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다른 역할도 많이 해요. 위 점막도 보호하고 또 신장에서의 혈류도 증가시키고 혈관도 확장시키기 때문에요. 이걸 딱 차단하면 위가 쓰리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으로 혈류가 좀 덜 가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겠네요.
2: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이 역시 상담을 좀 잘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사님이 그 질문을 하시죠. 자, 파스 들어왔습니다. 파스. 파스 질문. 오늘 파스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자, 1717번님. 붙이는 파스와 바르는 파스. 이거 차이가 있나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2: 사실 약 성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아, 성분은요?
2: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는 것도 멘톨이나 이렇게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파스를 붙일 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은 계속 붙이고 있으면 계속 가려우니까 저희가 바르는 파스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1: 성분은 똑같으니까요.
2: 성분은 그렇죠.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871번님. 아이가 열날 때 타이레땡이나 부루땡 중 어떤 걸 먼저 먹이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2: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순서는 거의 없지만 뭘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권유드리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염증 역할은 좀 약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이 발열성 이 많아서 감기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0: 보통 한 알인가요? 두 알인가요?
1: 그러니까 양마다 다른데요. 아, 아세타민오펜은 보통 500ml로 나오니까 1000ml까지 두 알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통증이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약하게 먹었다가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적정 용량을 나의 통증 강도에 맞게 적절하게 먹어야 더 약을 안 먹는다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0: 그것도 저 그 약을 이제 약국에 가셔서 내가 지금 뭐 통증이 이 정도다 좀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죠? 그리고 평소에 어느 정도의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본인의 그 약력을 알려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오늘 그 약력에 대한 저희가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약력은 이제 그 약국에 기록으로 다 남아 있죠.
1: 보통의 조제를 할 때는 당연히 남아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라든지 주치약사 제도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과 병원도 각각 가고 약국도 몇 개씩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좀 내가 가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좀 단골 약국이 있으면 그런 약력 관리가 일반 의약품까지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0: 우리 노수진 약사님의 약국을 그 들으시는 단골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그 집안에 뭐 누가 결혼했고
1: 맞아요.
0: 누가 팔순이고 이런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자, 4817번님 파스를 붙이고 샤워하면 떼야 하나요? 약효가 남은 시간 있으면 계속 붙여도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막상 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파스를 붙이고 샤워를 하면 파스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0: 보통 떨어지죠.
1: 네네.
0: 그리고 약효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계속 붙여도 되나요? 만약에 붙으면 다시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1: 됩니다. 반창고로 붙이기도 하시더라고요.
0: 네네.
1: 번하지는 않습니다. 습기가 아무래도 파스에 있기 때문에 그 약성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피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네네.
0: 동전형 파스 있잖아요.
1: 네네.
0: 이걸 붙이고 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 네네. 동전 파스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0: 작아서.
1: 얇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0713번님. 초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어린이들이 가벼운 타박상에도 매번 에어파스를 뿌리고 싶어 하네요. 유독 자주 뿌려달라는 어린이도 있는데 에어파스를 매일 써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셨어요?
1: 파스가 사실은 우리 몸 체내로 위장관이나 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지속적으로 쓸 때 부담이 없는 제형이긴 한데요. 사실 파스류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약보다는 파스가 더 안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저는 잘 드리진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좀 어린이들은 좀 바르는 파스 이런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 테스트 자체가 없어요.
0: 왜 없는 겁니까?
1: 아이들이 그렇게 만성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위장관계 부담이 있다거나 그리고 파스를 쓰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보니까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1: 그렇죠.
0: 뿌리고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하니까 이제 그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께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 맞아요.
0: 아이들이.
1: 네. 그래서 한두 번은 아이들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주더라도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잘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0713번 우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2924번님 생리통이 심해서 매달 진통제를 먹는데요. 한 달에 4, 5일 정도는 복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용법이나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 성인들에게서는 이 정도는 무리는 아닙니다만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나 신장 쪽으로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0: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정말 너무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생리 양이 너무 늘었다거나 할 때는 너무 진통제만 드시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1: 그러셔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닷새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니까 조금 일반 보통 사람보다 좀 많이
0: 많이
1: 드시는
0: 드시는
1: 편이시죠?
0: 편이시죠?
1: 자, 그리고 6302번님,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약을 오래 먹고 있는데 속이 너무 쓰립니다.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위가 망가질 수도 있나요? 그러셨어요.
0: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계 질환이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위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위장약을 첨가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밥 먹자마자 바로 먹거나 혹은 정이 모든 것들이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파스라든지 이렇게 제형을 바꾸고 또 진통 소염제 중에서도 위장약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약이나 위장에 부담이 없는 또 종류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사나 약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 같아요.
1: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서 처방을 받을 때그 위장약이 좀 포함된
0: 그렇죠.
1: 것들,
0: 맞아요.
1: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309번님, 편두통이 자주 와서 가방마다 진통제를 넣어두고 사는데요. 어떤 날은 하루에 두세 번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0: 사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소염 진통제나 혈 진통제는 그런 중독성 내성은 없습니다. 안전한 약이긴 한데 사실 두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먹다 보면 사실 예전과 달리 좀 약효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늘어나더라고요. 내성이 있진 않지만 그게 나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을 계속 더 늘려서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올때 적당한 양을 처음부터 드셔야지
1: 적정 용량.
0: 약하게 내가 자주 먹으니까 이거 적게 먹어야
1: 두
0: 되겠다.
1: 알인데 하나만 먹겠다.
0: 그렇게 하셔서 오히려 약 복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적정 용량을 잘 복용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3520번님. 약사님, 등산 다녀온 뒤 근육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붓고 혈압도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통제가 혈압이나 신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나요? 아까 뭐 답해
0: 말씀
1: 주신
0: 다
1: 건데,
0: 드렸죠.
1: 그 질문이었습니다. 따로 답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7485번님,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있는데요. 약도 보관을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러셨습니다.
0: 그럼요.
1: 진통제를 냉장고에 넣는 게 맞나요?
0: 진통제뿐만 아니라 약을 냉장고에 무조건 넣어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사실 약은 실온에서 습기가 없는 그런 조건에서 보관을 해야 약효가 유지가 되는데요.
1: 그렇군요.
0: 냉장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습기가 많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고 닫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에 결로가 생겨요. 그러면 습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약이 쭈글쭈글해진다거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질이 되고 당연히 약효도 없고 해서 약은 꼭 냉장고에 넣어야 할 약이 있거든요. 건조시럽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면은 제발 냉장고에 넣지 말아주세요.
1: 이 대목에서 말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냉장고가 무슨 만병통치, 그 안에 정말 오래된 뭐 고기 생선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포도상구균이라고 그러나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0: 맞죠. 그래서
2: 그런 식중독으로도 이어질
0: 맞아요.
2: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식품도 사실 오래 보관하면 안 되는데 네. 약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의 그렇죠. 건강이 직결되는 거니까 네, 네. 아, 이것만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제발 넣지 마세요.
2: 제발. 네, 제발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이제 실온 보관 말씀하셨는데 네. 실온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몇 도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0: 그 범위가 굉장히 높아요. 네. 1도에서 30도입니다. 아,
2: 1도에서 30도.
0: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여름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2: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0: 에어컨을 틀어둔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2: 그렇죠.
0: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냉장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제약회사에 이거에 대한 아. 특별한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네네.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2: 아,
0: 있습니다.
2: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1도에서 30도 정도.
0: 네네.
2: 그거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너무 뜨거운 날 만약에 그 약이 거기에 노출이 돼 있었다면 네. 조금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의심해야 되죠. 네네.
2: 싱크대 선반 안에 넣어두거나 식탁 위에 두어도 괜찮은 건가요?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기, 밥솥, 연만 아니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식탁 위에 두는 것은 사실은 어린이가 있는 아, 집에서는
2: 위험하죠.
0: 위험합니다. 네네.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삼키거나 아, 시럽 같은 경우에도
2: 네네.
0: 그래서 요즘 어린이 용기가 잘 못 열게 바뀐 이유가 아, 아이들이 한 병씩 꿀꺽 먹는 사고가 아, 그런,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식탁 위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2: 마시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게 이제 엎질러졌는데 그걸 손으로 만졌다가 예를 들어서 뭐
0: 눈을
2: 뭐 다른
0: 만진다거나,
2: 걸 눈을 만진다거나 네네. 뭘 먹는다거나 그쵸. 손으로 그러면 또 위험하겠죠.
0: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약도 많이 삼킵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네.
2: 각별히 아이 키우는 댁에서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2: 네. 자 그리고 1409번님 약사님 저는 두통이 심한 날 커피랑 진통제를 같이 먹는 편인데요. 주변에서 카페인과 진통제를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0: 네네. 커피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네. 약효를 좀 빨리 나타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통제에 아예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2: 아,
0: 복합 진통제로 그리고 편두통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2: 네네.
0: 그렇지만 우리가 카페인이라는 것은 네. 하루에 카페인을 많이 먹을 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두 잔 이하로 좀 조절하시라
2: 그렇죠.
0: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요.
2: 네.
0: 이 진통제는 커피가 아닌 물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2: 네.
0: 약을 먹고 나서 커피를 꼭 한 잔 드시고 싶다면 한두 시간의 간격을
2: 두시고
0: 네네 드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2: 네. 커피랑 진통제랑 예전에 우유랑 밥이랑 같이 드신 분이 생각이
0: 네,
2: 납니다.
0: 네.
2: 자 그리고 7823번님이 요 마지막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0: 네, 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 퀴즈 정답 네 시원해 네 바로 1번 파스였습니다. 네, 네. 오늘 파스의 중요성 그리고 파스의 용도 쓰임 잘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게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물 받으실 분, 유산균 받으실 분, 2747번님, 6895번님, 그리고 후라이팬 받으실 분, 7889번님, 0713번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통제 복용식, 이것만큼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게 있다면 좀, 네, 말씀해 주시죠.
0: 네. 네.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약이 의외로 많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꼭, 네. 복용 전에는 내가 미리 먹고 있는 진통제가 없는지 네. 확인하고 복용해 주세요.
2: 네. 꼭 확인하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약사님과 잘 상담하시고요.
0: 맞아요.
2: 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요. 건강을 지켜줄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약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약사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돌발 상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서초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쪽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더 가서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도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상류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더 혼잡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북단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하느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4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 차량도 많고 돌발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수선아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 많이 혼잡하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 가는 길은 탄천일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2

구간만 지금은 50분 조금 넘게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더웠고 한때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오존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날씨는 맑겠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겠는데요.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 해당 구간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도로에는 여전히 긴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돌발 상황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 습도는 49%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

0: 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오펜하이머와 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핵무기. 하지만 이 핵무기는 과학의 통제를 벗어났죠. 오늘날 실존하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소련이 개발한 50메가톤급의 차르본바라고 하는 핵무기입니다.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핵미사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미사일의 3,800배의 위력이라고 하네요. 핵무기의 역사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전쟁은 멈춰야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Pat Smith, People Have the Power. 안녕하세요. 권진우입니다. 연운말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펜하이머와 그 핵무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이제는 좀 어떻게 분위기가 정리가 좀 돼가는 분위기긴 한데,

네, 하도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이 중동에서 있는 이 전쟁 이제 확실히 좀 끝맺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티 스미스의 People Have the Power는 사람들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자, 뭐 어떤 사람들의 힘을 믿는다 이런 아주 심오한 가사가 있는 노래죠. 이렇게 락과 포크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이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깨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연 받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Dire Straits, Sultan of Swing 들으셨습니다. 문계이저님께서 5월을 잘 건너가기를 바라면서 Alt Bridge Rise Today 신청하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한 2, 3일 안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8번님, 권순우의 이 바람 속에 너무 좋네요. 작곡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아, 이 사연은 한 5일 전에 여기에 이제 이 노래를 작곡하신 김태현 작곡가님이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아마 이제 그때 이 권순우 밴드의 이 바람 속에를 틀었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이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3984님 안녕하세요 순디. 5월 첫째 날 공감 시간 출석합니다. 노동절인데 오늘도 야간 알바하고 있답니다. 순디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셨네요. 노동절인데 오늘도, 그러면 3984님은 5월 1일 날 보내신 사연이구나. 이게 라이브로 이제 방송을 좀 보내드리면 이 수많은 사연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읽어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반응도 서로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녹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조금 지나도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y Aunt Mary 4시 20분 6556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우, 오늘 시작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음악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송이네요. 신청곡은 조용한 곡입니다. My Aunt Mary 4시 20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분 멘트를 보면은 이분 사연을 보면 멘트랜다. 사연을 보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음악. 주로 제가 첫 곡을 좀 하드한 곡을 틀어드리는데 아마 이제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시원한 하드락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곡은 굉장히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셨네요. 고마워요. 이어서 오랜만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예전에 이 노래 굉장히 신나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삐삐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오랫동안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System of Down, Lonely Day. 이어서 판테라, Work.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판테라의 Work는 992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새벽 시간에 이런 음악 신청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습니다. 이때 판테라면은 이제 메탈리카, 뭐, 메가데스, 뭐, 이런 팀들이 한참 활동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이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어떤 그런 헤비메탈을 추구하던 밴드였죠. 굉장히 한때 이제 유명했던 밴드였고, 저도 9928님 덕분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테라 노래를 쭉 들었을 때, 이 워크, 이 노래가 제일 얌전한 노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잠이 살살 오셨던 분들한테는 좀,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051번입니다. 5월의 시작을 권순우의 새벽 공감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와, 김태발 작곡가님 나오시네요. 너무 재미있어요. 낮에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목소리 듣다가 새벽에 목소리 들으니까 새롭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고, 저는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도 변하고 기침하고. 아이고, 요새 감기 걸리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기온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막 변덕이 심하니까 이런 환절기 때 정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Jimmy Eat World, The Mirror, Dio, Rainbow in the Dark.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667번님께서, 이지연 재즈 오케스트라 콘서트, 이거 신청하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분, 당첨이 안 됐나 봐요. 그, 보고 싶은데, 초대권이 안 왔네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다음엔 기회가 있겠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꼭 기억했다가, 꼭 놓치지 않고 다음 초대권 있을 때 꼭 어떻게든 당첨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되나, 그렇게, 그렇게. 아, 진짜,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이지연 재즈 오케스트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다섯 분한테 두 장씩 보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그 사연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다섯 분이 다 오셨을까? 아무튼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고마워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이벤트나 이런 공연 안내 있을 때 여러분들께 가급적 많은 어떤 이런 도움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487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U2, With or Without You.

유투 With or Without You 4874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면은 이제는 이제 저희 TBS 상황을 다 아시니까 꼭 마지막에 사연 후에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써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굉장히 그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이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모든 분들 다 고마워요. 아 이제 새벽 공감 마지막 곡 틀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6684번님 신청하신 비틀스 헤이 주드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헤이!

0: 면 노약자, 장애인성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0: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31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 사고 있는데요. 녹천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뒤로 밀리고 있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후 연등 행사로 도심 곳곳의 도로가 통제됩니다. 오후 1시부터는 종로가 또 오후 6시부터는 장충단로 그리고 종로와 우정공로 내 일부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도심 이동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고속도로 내 외곽 방면 통행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모두 15km 구간 정체입니다.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 또 하도에서 서종 사이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모두 앞에서 25km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우산에서 남사 사이 또 망양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 조금 더 와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TBS 교통정보.
1: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가양대교와 상암동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일대에 마라톤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월드컵로는 구룡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방면 도로 아직 통제되고 있고요. 가양대교 내 통제는 이제 풀린 것으로 보이니까요.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반포 주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시장이야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